0: 춘토 라자 총결 기림지 겸나 낙수낙경 무치 국주 거지탕 고동 계제 제부탕 신수 동강 동주를 찍 학잠다바 망초매팅 티 국경업주 학잠 주주낭 뒤바라 망초라 바바라 고르 동주를 숨줄 학잠 청와 겐감 무주르탕 미세레 바바라 총리 미망키 치토 무주르 제부탕 미망라 대니 무주르 제바 무주르키 중재 미망키 냠치 제부제기 도시 쇠냠 대비 라딩 따르 겹시 대니 망라 대자 준비니 시드 레주 치슈시 제바 강종 사도로 치마 치신 라딩 따르 바식디 원장키 총재는 미망키 시제 제부탕 폐제지 캐보 미망키 냠치 제부디시 하사 총기리 낙제자당 주기 레치 레소더뷰 레가라 후다비다 진긴키 사드 낙소 예배왕키 정용수 오케이 톱제 지로 직동국계 등주 튠튠 르 야장아 당 정중 뒤니 다제 야제 종이 당 정중 아시 바라 바로 유시 로리 창리 우주니 신조 낙수 각주 망탑지시라 주주 족종키 균신 망탑지 티웨 양시 롱아진 중앙비 고조사 사바라 사드 낙수와 초로 토다 파르숨토 양탁비 시드윈 레지 따와 티딘토 제디 랭겐 지주 니투키 조바타 내내 띠띠키 조체 남과탕 타니슈키 내디레 부릅차규라 응아르위 모팅딩탕 응아르위 제독댐비 모장키 침시식 준통의 인비 이치 댐부유 생일에 광도 남바츠의 신초바티니 팅디주된 조위 티라치비 낭진낭 고제토 로리청리 원장 괴기로 긴감상보 하사제비 긴시괴비 랑종지산의 카타 디진카기 주주리동탕 튼유리 탐진의 부채비 인민디링 주빈비 고로 니르슈비테시
1: 락도카바 뇨고시 디진의 시타 계급섬류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카바기 광제티웨기 레니캉의 펩시 계급이 커섭야지증 롱주체처 토시러 워릉학교 조교탕 캔친人心了
2: 我写东西给你去就就写这两天中国地震起连年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震起云至拉道卡巴城西亚耶了点价鱼了烧浆扩绝地卡巴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这龙世界呢铁东年浪扛地儿西巧卡巴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最巧
0: 生个林界下面木头头决定作为铁渣西边南街南国街头查到呢天桥塔冷路街也需要原地切不西可别拉萨冲街边桥三边区域切区该街三区破旧出旧切米贵班透过永牛切别国修尼生个林界今路你都见面你学生助理今天送别俺主席了熊屯主把这周间哈萨边桥三边区边桥的配件区域局长刘军峰了甘肃内街边杂志卡巴的西交不堂 카바르캬긴 허장天贵期 Kele Pijaki Gazet to two two short two to Yoshi. Keleki Gomito Black, Pijaki Tiwakan Gomito. Kabar Shaji, Lujun Funki Nezuti, Goro, Cheto, Tempara Nissing Jubitang, D. Tongu Le Tu, Mina Goody Chene, D. Tu Goody Downshi. Tekong, Lasa Benjoro Sabiku, Benjoro Pijaki, Nizang Ki, Sizong Dewa, Lalenta Watang, Genjuki, Chaju, Tendin to Dongwe, Chokdu Tang, Gaye Seto Suni, Dubatini, J. Yongsu, Yang Tagbe, Situn Le Tia Dawazu Batang. Lalin Tarwe, Lobjong Lobsobi Watan, Tumje Hindula Guidi Dongwe, Gazi, Lumluki, Chuchi. Mixe Letun, Nibartu, Mixe Ki, Jogu Masi, Tiwe, Setu Diglam, Sirsung, Jogu, Juti, Guji Zoe, Nushu Yugu Yapur Chebaju, Benjor Pige Juji, Tongu Shepshu Dizin Ki, Temara Kele Tere, Nirkun Nambe, Gurim Shibu, Subju Shepshu, Bene, Setu Chodu Tarbeti, Sibje Lalin Tu Yuatan Chebji, Gaji Setu Nang, Yinti Dinki Chebe. 차주기 타체 니부송규 타제없이 두가나 타주규 된도도 규제 변조로 피제주 능구토 뉴람샤동체리 칭지십칭 구주티 욕지 차지십시리 탕 두지도 구디동주로 교내 규제타 생가탕 걸공와라 코르주탕 디주탐섭체유 록조로 리지초원이 총일락기

0: 사랑식 저지 셈베 파라 규림 시부로 닌치리 고르기 맵시
1: 켈레기 미나 퍼규 츠르규 제 미괴부터 페토 용 미괴바 람다리와 동취강 토괴 제토부 종유 텔레 하세 변조 서비큐기 레드뮤제 교수 침바마세 각계 세도 락린 따라와 탄 송일 크료 리스 동외 순냠 덴베 세티 토야 교류 없이 첫좀 나숑게 레드 미나르 용조르 섬무 총와데 초규기 세도레 만초르 카시니미기 미망나 디게 좀바타 피게라 샴데 슈드나 듄초소 겐디 쿠르페바 체괴베 제규치기도 각계 세트 멀티 겸네 만초 네바토 팀달 직수타 튐바타 주장아 왕제 제괴베 쳔규치기도 테니 숨제체나 만초르 레드 주베 카초유라 타제 양유브시 카초아탕 타제니 라사변조사비큐 변조피게주기 초규탕 각계세트 럼루추규기 대화리 각계세트나 땡과기 제주 숨주라삼교네 레체바 겐지두바 록친조네 랑게 신지 땡과체유 초규기세트나 문지 외줍타 탱직라세시 둔조기 섭슈소기 랑제티 고유주 초보탕 제10초배 10제 세실 교류 민알 변조사비큐 변조피계주기 내수티리 배둔토 유림시부 섭조타 육지 처제십실 차도안의 둔줄 뉴주조 람수하기 제덥 눈댄타 유남진기 십시 람수도 교내 라세 변조사비큐 기뉴체티 미길내 군변초소 군디 동신유시
2: 黄土那不就先出不提呢听得绝对作为其他级别能才能过去土查到你听着他冷露起也许冤地起不起可别他是从这里变成撒比亏起秋对堂嘎街斜腿拍住出住前面贵不了脱轨永远的级别过了你的学不提是喂天哪可就出去穿了休息啊
3: 卡级别出个绿别出去好些局别啊第一看要念浪卡巴东大宁不得参详
4: 中国古镇界卡巴东大沙瓦埃卡巴东大铁外摩托车线三九卡索塞维唐塞吉格库杨塔塞区地位杨阳吉地库满嘴土内领位满心吉布扎错为牛牛龙门边归塞吉托拉他的契机三十不定根据龙城烟城领库特别龙城吉三九秋队里才三九本队冠军西
1: 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个人三
0: 예용지 초규 최송 크기 7도낭 진기 진탄 고르통주로 진이탄 된동 심바티 퇴송벌의 야전 유시장 당청중 니판에 예용지 7도낭 진기 야자 주주당 청중기 송유시 상계기 치조 총된 폐제를 샴디 쇼에 레디 개진시도 주르게 맹아라 랑게도 믹세 사콘 야탄 된주 튀시 예배낭 초규 최송 크 야탄 주주를 깨탄 최송 크시 개주 소래 크지 최송 초가 직제 유시 미리메 공 초두 최송키 누바 체르동탕 뷔제 토르동을 귀디동의 고르키 차답가시 되니 초두 최송크키 퇴레나바티 수균키레 눈탕 속짐니 남왕진탕 제순진키 퇴기탕 셰프슈 냠지 딩섭키 초수 교와라 귀디당비 폐제징인에디 수균진이가 체제도 유번에 예낭탕 예지를 샴대표에 코르중니기 초수 교류겹시 생일기 다와탕분의 시비에 파라 서두족비 치계키 마조 킬리 티니 학삼 신샤 대고르기 시비에는 등 쇠남 디기라니 대개소 오르넥시
1: 사과발 총된분의 시도 충발신은 다와탕분의 시비에 파라 개용소 치계키 마조 킬리 티니 학 사르바족부티 로콩매 투총분의 계제 투차기에 파라와타 치계키 문외주제 고르통주 예동 계제 등주 등주 하생엽시 내리문의 주는 수준 내리라 치계기 몽유 고르 통주 등계 계주 캡게 라제부 타십슈 내리라 치계기 몽유 고르 통주 예동 개민 십주 시지 라제 예부타 낙제 토에 되내라 치계기 몽유 고르 통주 책동 자탄 주주리 숨 라제부티 로콩메 투송물의 계자 니슈 차숨 발이 없이 대나 심주 살피

0: 당분이 시비에 팔 지게 이만저 켈레 솜도 하잠기 만저 솜뉴 체엽시 생글링게 라조 앙니 솜바 편도 데라 총도 대고기 시비에 낭데 변조 라네모 저 능거지
1: 중국 미슈 카주리 대숑레 칸네 네 주비워시나 베징기 투주진등 앞에 치 뉴슈 신인기 주주 뉴슈자 솜바탄 가르마 계기토 라조 앙니 솜비 미슈 푸주 양규 니바닥 진키 F요 겐지 미슈 푼다 앙일 송바티 조준 송가라 편동디네네 메바르디 편동체 유시 하람 감 추잠키 제수 푸주탄 미쇼 푼다 데랑앙 카테네 모딘 키위 콜람 토리바타 카규바츠 숙신네 추 레보 유진 편동 데라 총 유지 카주 콜람 토 쇼베지 모딘 키위 고림 따라 파낭 서지키 데브디 말라타 랭궁앙 경료로 디디 토비바타 라주 앙일 송비 카규비 초중키 라주 앙일 직비 카규비 초중탄 콜람 토토 제리 제규리 바낭 서지 수자도 지링 라주 앙니 송베 카규베 초중키 바낭키 제소탄 밀류 심주탄 지슈차웨 응월캄 제리 바낭캄키 락제 사바소 캡콘수 최다탄 规矩 팅마 제규탄 초장내 튜비 자주 팅마 비주 인신 초장 지난키 디체 디조탄 최다 송종 냠스소키 랭기 리주 제규인비시 생일에 지월에 소비 긴강 표쇼키 진비 총도 니류 전도 총기를 토 사겐가 소도 대거기 시대는데 세남 디기라니 대기소 우리는 시
0: 진정 앞에 체니슈 신이 수균 폐쇼 소재 타 팅럽 크류 송외 도시 송도 제외 폐쇼기 진배 총도디 토가 너나키 겐감 지쇼 튼제기 진배 총도 전도 총기를 토 사겐가 초부터 리제 케젠 타 크류 송종미는 직대 레슈 미나서 레리카기 케바 망부식 총두 유물소 페브탄쿠나츠 냠토 페쇼기 텐레콩베츠 지쇼기 류서브식 체와 덴바나유브지 노나라 토강기 투싱 시뷰기유브타 강티 류뷰토기 차시에 창마 노부인신 지와야 초베사트 조바남기 모네즈나 자시베 양노 케바시기 노나 지쇼기 룬디 칠레 케바 바르 로트 남기기 로주루하링 사공 민자웨 노나기 나가타티 지웨케줄라 초용네 독심낭네 수윤기락제 균진타 규비디시 니슈석지라피 디 심주낭카 야베 미리니기락시 규제바 망볼 젠지슈타 사퇴정신기댄베 초별사퇴 장도 긴댄케 노나지쇼제베 지수 리뚜 툰제티 디랑아 총랭아 뚠토바 총유업시 시도 중발신의 지쇼 디나 노나키 지웨 마주 규제나 송배돌세디 통매 갸정업주네 갸제 뒨주파 림신 토르치부타 탈토기 믹세니 갸제 굽주 심바 체규타 규제 창마 시제 차네 초별 사도네 렌토부 체규리도 생글링게 니잘 총은 싱지 나 코모 총계계 제유레 공기 윤주 타즈 소소 랑갈 꽤 미조베 더 깊지단도 10년 남편 변조 라네 모드는 그리
1: 진등합의 체뉴슈 신인 송은 신진 나코모 총기를 링내 류제 유고로 롱틴 닌틴 지겹주의탄 나코모 총기를 지디주 니기 냠제토 다집당니 팀계강 미미 롱동토 규배탄 디게 뉴제 유고로 체바 대신 랑가르 윤주 하자리 제바치 딩고 체디 사대의 중컴 머티 니송 체바탄 유고의 최소탄 유노 딘자라 기능 체바 유고의 멍투기 디람 첸디토 동주리도 다집티 대유제팀탄 팀수 실송내 쇠바탄 샴세키 각동 제주 릭시 카세 쇠유베디 십진마토 바라 아진 강격탄 코누리우소 랑중 송종 쿠이탄 중칸 머디쿠 미미 롱동 체소 조규 치미적바탄 가르겸내 되바탄 체리 독십소기 제구 비미적바 체류기 리시탄 게르니소키 케니르미규토 송내 팀갱아 미미 롱동토 뉴제 유고로 디주 체규 띵과 체바 송은신진 류제주기 십진탄 토탄 겐렌제 메바라 윤주 하제소 초바 토웨 강지르 랑가라 징미초바 코리타 미네티겐가 토담 춘진 쿠토 주니 종캄라 도시 동아탄 토담 디글람 쭈리라 띵고 제주 제이 임시 생레게 녀자라 하사라 아질 하메 길롭 균진탄 나웨 양타사르베 외난 시바 주차라 제베 지베 하메 규제 롭스 춤제 차등 기치고식 비도 대고르키 시브레낭 등 쓰남 디기라네 이게 저 뭐지 능식
0: 第六季节年轻人人气其中培育学会经济当年龙河团聚团的口味陆游记推上了街上没到街边特段团聚地阿吉拉梅给陆军进塔那位杨德沙表为那些别绝巧切别其别哈梅就在陆市重点特段铁偏重哈塞总结陆刚吉林托操有时听得人家给年幼培育中操别结果命运的培育学会经济当外为动超为陆游记对咱们的亲密塔

0: Chating Gundu Shibe Nansele Zendi Sentubji. Shaman number two, Tenzeki Kumdu Shibe Nansele Zendi Senrona.
1: Tere Lanze, Sergi Shumati. Gendro Rumimba Sesi, Chin Labe. Daso Pending Yongwe, Renjiki. Keba Kela, Ningne, Usunku.
2: Tenzeki
1: 而且你看见爱迪生气
3: 제지 이내야 미남기 뒤럽기 부교 디리타 뒹괴발레 고디 규여마시 자주 매발 고내되나 영이 폐계기 부급상부디 쇼조니지
1: 공남비 로주기 미리기 머리비 미버세시 지경기 상와 시도치비 고무치유

제로 체크 공부 좀 소니로 공기 모두도 최다 제신 초대 리그기 리티 뷰제 10제 체린 차고 봐 삼바시 년대 공기 뒤윤 따라 최다 강도 수나 메바 최대 차와 결대 전에 공기 사도 통과 초대 리그 티리기 설업 디브도 당신 사도 튜비 뒤전인 판도 중에 뷰제래 차례 최도 송외 리그기 뷰제 파장 지 개변나 리그 서베 뷰제 타 뷰드니 폐지 저수 민배 지제 톱시 닝도 변배 기부이 좀나 민주 강양미 가야 나과 마토르나 지원 남경 태월라 제바달 땡티어 공기 장기 기겐 루스 포리 모응은바 제네 송배 로그드 만지배 리그드 식디 우유드 통토바 총시 에마 티니 우유드시 티니 안즈 로망부 제웨 우유드시야 시 차도 위크 가와 봄기뉴디 우르게버지 최대 강기 미신바 남기 계제디 코마타도 장매 공기 탈 루디 공다 냠도 차와 람주 총와 가주기버타 공기 우유드 사르도 니버타 디엘 심조기 차외 최도 캐도 파베 제지라 싱드 지지 노벨 탭서 속베 콩라 제로 체동 국제 순주 수양을 로 노벨 무유로 지베 차게 싱수 능규 타제버시 우유드 사르도 통화티 미르기 뒤체닝기 주츠 시도 치비 공부 양모 치와 마세 무유로 지베 슝루라 교와스모 저탄 지보 충와 체신 미르기 뒤체닝기 누바 폐주 치바 시진서 댐부식 지망도 당우시 차도 위크이 딘지 슈바다 뒤체닝기 칠레 케바 망고식 치네 에머지가 페버시 맨헨튼기 칠시 시비 뒤체닝 파르디 심슈 수준기 레가 슝네 뒤체닝 파르디 당보 파르게 리그주 충지 콩 이모 기신 라리앙 인지 로그시 점리 먹주 팅이바 죽조지 코라조 닝드응의루타 지드응의루기 심주라 레가 르신 뒤쟁기 뉴베 편이 뒤빈 나오시 콩 지루 책동 굽게 된주 팀실류 다와 뒤바 구시부시 디디 콩 공로 계주 켜숨라 리부유부시

0: 坦德尼毕竟起出自救不达达日
1: 迪克尔尼 陪众龙亲年轻烈共 陪见龙亲以
2: 尊重他龙亲德尔
3: 作为普及领域为 尊重对接第二期 我们苏里马尔行图 미치잉리 대카르촌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때모디 생케 초고 행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중탕 롱친 대카르
4: 점중탕 롱친 대카르
5: 자스난 덴베 생케 행게 공감상 Tengdi Pyoge Longchen Ki Li Tsen Nang Pyoge Shunki Zumkhen Ma Nima Pendo La Ki Gyeyi Ki Toa Ne Zamata Zomba Po Bichun Kang Ne Bichun Nang We Zamchung Rinche Ndrumu Bu Shiba Shik Pyono Ne Pyoge Du Pop Gyur

양내 루칼라 르신 부청소로 용화다. 청소 티게 범식 방말 랑디 미츠 통충기 최도 추구수 장식 랑기 정중라 대내 추구수 최고 똑바 용용미 노부텐시 마투기 파르도 타나 계사 갈와 임바티 손모로 마기베 나와야 용용미 바페 닝강 잠녀 주신 그 페유기 룰림바다 아메 창첸부 동치 바베 잠녀기 양추당 됨네 루톰부르니 림바 양나 샵주 톰부르 챕기휴 김난기 마튠바 바시니 하람직딘 셰부로 만두바 치제 정부 원주기 미키 당티시 가브리 소모랑 티쇼킨 포안에 마기바 챔부르 용기 여양 파마니기 나와기베 루제 최도 강조 시와르쿄 처음에 민낭 정부 원주니 젠세 야마수 시따도 나왔다 그 미키 당티 탐지에 마기바 소와라 다자 소묘장 튼티 똑바르 쿠르베 원추 첸켄자 치지 규기 심두티 니 신의 신수 시 메 콜라 쉰두 신두네지 소묘 깨자 용조 땀만 메신베 불라 쉬어보다 분년다라 니메 와도 켄네 뷰류라 눔추긴두 뷰년 메신베 깨자 쉬어지 쉬긴 쉬긴 부이 몰라 워팔미 치라 치마 부이 모던 총총기 땡네 슈르투주 닌지 신지기 누부댄진라 초모 농기 농신 콜라 체바타 초모 체도와 딜라 습득 체수냠네 누부댄진라 심구르타 따도와 뎁규르치 누부댄진 레가 차르디 신게 낭네 로용투 초모 탁삼 탁베 요모시기 진다 수와 달체네 차찬 짐바르치지 타나 깨자 슈당강 균네 다자 누부댄진라 키로아 피베 샤라 추당 공인 쇠식 시 시세 뷰바르치 누부댄진키 한람 국베 뒤슈 송네 뒤 강베 낭투 주슈 니기 레가 라도 촌뷰 지양 부이 우즈 잠레 깨자 현다 튜주메 웬디 생공기 뒤수 마와 제베 미티니 신의 종아 랩투 피디 편주인 니프르당 오이 뒤지 통화치지 파르뷰 콕베 낭라 쥐디 대차시에 식라 댄두 균 지자 냠바치 은두 대화라 루이 침바 윤직 쥐지 초면 고 매기 둠신 교회 장기 댄두 쿰디 슉치르 응위네 그 또와 렌식치 소화다 초면 심에 머치나양 누부댄신기 하쿠기 유베 샤르 킹베 락베 초모 빵라 담부르 대바르치진 시슈 치외 소미 르벌레 짝짝짝시 자양 체기 유메 샘수 담니 칭주지 강메 가와 제시기 잠년라 락바 윤링 창메발 장딥수 깨네 테뒤치스 그 체좌라양 개뷰 루제 최도 샵주 체비 구급 메발 추루 누부딘진니 자좀 요체직 당자와 코 김티 골라 주원에 송디 캠잔티 나르유기 조나 용조 규메 감낭 주바다르 김미와라 깨자치 링이가 슈규 메발 지그룬 쿠심키니 장친부 식다르 그 김기 니우 지바르쿠르 가르와 제시니 루칼라 르신 용화식 임바다 나수 슌투 개캄 고르신 루칼라 르네 메지 큐신 체초당 체지 부총조로 시차 추구총지, 추구조 산롱총도기 코 심체 신도 칠라 추구조 산롱총네 그 심체양 의외라 규르 미 코란다 치달다와라 코 메자미 추구조를 통충 기도하기 심내 칠라 콘조를 통충 기양 딘바시 소미 미키 당리 유치 가와제시기 나부네 렐루 리라 테디 푸총주 메통세 렌딥수 립지 게 유세 진네 루 디다르 렘바르치 달라 참베 아메 신부 박립 구르주 신부 박립 땡라 아메 착지 세샤 신부 박립 세두 미추 교장 방수 나니 유라 로아주 아메 중라 로아주
garwa zhexi ki so mebe ka na hu hu dini nyewe chome tupe simtang zha. Gyolhang lang ki lu zha rewe sengdu pertip surtip chene kator gutur chindi yangsu me kukbar. Tamar nguge gagdu kona la. Retipsu relu ki kyu lu zha gyolhang lang di tuba na. Canga xixi ngang kyu tane gordi, jambu ngang kyu gangbe chisu nye. Rālū tētā kī chūtū, āmā chūnsum kīm kī rālū yāng kāshē yū. Āmā chūnsum kī ngōsū tūpchir, nindār rīla rālū tsōwa rūtū, āmā chūnsum kīm kī rālū kāshē yū bā tētā yāng shuola tī kī yū. Yām cēmba xīla, gārwā zhēshī kī lū zhā ngūgē kī gāgtū. Jintā kī tūngē tī, lūkyū xiāntā tī jintā kī sūba xīk yīmba hā kūgī yū bā dār. Kui kim ki rilu ki, ama chunzum kim ki rilu la dungwar chi. Garwa zhexi ni, su su milan yi ma chi mu. Yisim guwar chi be nang zui teta gyardu yang yang chi. Garwa zhexi ki, teta ni lalu chujik yinba teta, guncho ki koran la simsu chi bar ngakba shik yinbar yi chi da chu. Kui lalu la nang chung che si chi me pui bar, ngār yu gi lūrār sō gyūr yāk tāk jū jīk chē jī, mē dēn jī nē lūrē nāng tū bī. Tēnē sōng dī rē lū tāng ñam tū dē nē, rē lū lē lū lēn bā tāng, gē chā xū jī, kīm mī ngō gyū chē tār chē nā yāng mā nian bā shī. Mī chū wār kī zī sīm sā mū tī kō lā ngū mē chō nā tī lā rī yāng nian bā tāng. Tē dū gī sū bē chām nian tī lē lā rī yāng nian jīb yī wāng chok bē yang zha lang lang ni chu tian gyuwa xindu chakbar gyuru. Kongdu lenge ne senshi nawa di ni pyo gi xiongi zomgen ma nima pendua la gi gyayi gi toa ne zamba tang. Zomba bu bichun kang ne bichun nang we zemchung rin che zhumu bu xie ba pyo no ne pyo ge du pep gyur tang zomji yang dun jie xu ba di liu chuk sun ba di shi. Senge lenge ting di pyo ge lung jing gi dian pyo simba yin. Li zhen zhe chu dan jik chun nang ken ni chen chung la tang. 10시 챙겨봤니 미안하지 생계 휴대전화고

0: 인제 차제나나라샤예 제자시야라시인제 차제나나라샤예 라타제 제네 신도 망조 쳐지디스모 리지다도 미네 추네메 까베 염네모 세세라 대용 내용 모두 배 장감 너무리 시대 영화 대신인 주주인
1: 댄스 터제 난 쇼인 시대 장고
0: 라더제
2: 올레 감사
3: 고맙사
2: 라 감사 지난 생일 하시오나
3: 로산 세
2: 레세 로산 라세 바크네 이나라
3: 시가트네
2: 레세 라라 나나 주 공부 좀 됐어요 루시디 로산 라게 소피는 지유나라
3: 레리 집에 레로 영화 보기. 단도 나도 좀 그 전단 나중에 우다오 언제나 다 공기 레로 영화. 제 도면 좀 도면 시간 나와서 정도로 전단 중에 우천들 나타 니메테스입니다. 그런 것도 참 빠산 것도 사실 진도 인상. 투심 정도로 전단 중에 우계산 나타 우천들 나타 마제 나타.
2: 嗯，春节忘记了，春节了，咱们看，那个用了手机。那些了。这几张春单嘛，是不是？乌拉用了，年底了，一直拿不拿？那些，哪了那些？
4: 松懈就不能提到了。
2: 松懈可以拿。
3: 江西哪张呢？江西。
2: 江西哪给单呢？别开了。
3: 江西。
4: 江西，江西了。
2: 那些。

0: 이니 첸심기 닝담르지기
1: 키기 첸심타
2: 나이지메
1: 나이지메타
2: 키기 첸심
1: 니양기 천월규네 황황토조
2: 키기 사슴타
1: 나이지와유체
2: 니양기 법균타 조네슈르

0: 白尾比拉吉天界东村拉当吉拉天柱街上面吧姑苏山当塔桥拉姆的永伟真是一名领袖白尾比拉去的大路的桥拉姆的永伟明天月这是地雷新的鱼缸品种严拉鱼缸鸡鱼品拉长国的同桌捏东来的品种的念头不再拖为偏见的老不觉中国新的鱼缸品种严拉鱼缸
1: 강길이 디기 소마나 강길이 루디 양기킨 디기 남양 조배치 나이 민디 키레뷰 니양 소냥

0: 남자 레소네 다남베 가교시베 송세기 님베 교코츠 드링키 게전란 탄된 주인님의 소용 수베 감고 주냐 혼년의 생기 난튼 창마 푸사스완라
1: 로 그는 루시에 가교시베 능시 가양 갈라 교양 교안이 미미츠라지발라 제장은 주이나 가양 갈라 교에 교에 교양 교에 미치 최도 기라는야 그 기기 아 진짜 나와탄 타능신이나 바치 타능신이나 럼부컨제스체비네레 그런 게 쇼겜난제 뒤네 뒤도 결혼한 쇼인
0: 너 손세디 가지 롱신 키싱엔 초부탄 타능신 큐인 키디브 규제리 센시시 유베 차조 팅게르 퓨제이나 남부소 차례타 로종카 딜랑아 리조용베 민든 쇼인 이게 슈덴자고

0: 탄다니 비친키 추수종이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루
2: 생겨나 무서워 샴라다니 까망에 생규년제 쇼기님 제제 니슈가니 랑경정 등위기 수지 왕준정기 랑경정 등위 균윤행가기 총도 조교나니 지급수지 시진핑기 니듀난위 송시에케진 당가괴케진기 공등 규자당 롭종나니 랑정기 락다르 퇴규 제규로 심주납시 제제 니슈 주니 중앙기 기감 크류 송경 다시를 속충 주비 랑정라 니주 제규로 제비 망조기 이규 수자르규 테르듀 제리 카주듀 바라 내듀 니슈 저주 유변낭 카바르규 테르듀 제바 니슈 장아타 이규 테르듀 제바 지 여부타 도구르 침부 제비 내듀 시 여부시 다딘 테르듀 제비 내듀 카 니테란라 제유 총결다 레구 카라 주규로 제주 제 여부시 接近你兄弟姐姐说别给咋接卢局不惜冰雪成绩监督军年宋局级别联系中介拉萨拉用炸接不谈他电冰雪成绩监督军年宋局级别不惜车接了切东古边恶军恶纪罗年接了切东古边丢去群主流把给恶军不惜送就谈登局不惜送也不惜 巴西铁大能培西为经济等军给批给局里面咋切一不谈咋切陆局巴西冰雪成绩监督军年送给级别联系顶着永久人心都别的谈不得些接着你就说你应该说某些天别某米谈某米能米的米别切对联米多月都错让将中米秀天空冲着的工作切一不些
3: 他的人给人民多元多做了全列共在这我们的孙悦不谈给宋老师书记不谈老爹连年的把所以就送以连年家当这么一段过段切约多做的话是与我们所用的谈卡巴的团年录制切吧提醒查断年我这都对给我所以这都给某些天别某米谈某米能米所明年给了两个车我的列表金给了给人民多元各个谈两个车给各个公园叫你别管了 这对你说俺也给个车店跌当五连给三九六这么大从头钻年三姐店家给个车西这月年最我这七八的行了让给给继续车西当天界车西天界前店当写不写的车都给

0: 야 보모 칼라스 위베
1: 라와 르발라
0: 다테리 체 카르모 바치기 녜직디야 알라 타양 원보르샤 타쿠치 다바 리스 모피게 한 수제 마드다

0: 김다 남초탄 선블링계 공감사 나란주 철신신 군용지력어 치차추 표계 롱칭키 계산미도리체나 신진충월가르치 나님을균신 리센서경쇼핑 연치히
1: 표계 공감사 나리센서경쇼핑 더스라히
0: 로 다지슬하고탄 포미리아 철신신 계산미도리체나는 김장록수 낭첸 구지쇼유 김다 남초 김장록수 낭첸을 도구는

0: 아니 김달 행계가 이네다 고류티나 실류지 샤고야디 케침비 인변한 텐치지 말 당한 수 팅상천의 셰비는 부족이 심캄이야 아 심캄티다 소마르베 디리아 토나치게기 더미이나 마르마주고시 다 지소 체리칸기 심주 단닥제 진행은 바시비는 안한 수 다 토교 나리아 응신 당불링의 기수여 마르베 정년 슈브스바 고난 수 다 레가 레베 지리아 엔튜균기 다시 어 로중 그나바티나 미신레 케도 파부지 여비네 레가 리베지를 신다다 지단게 잡으르 차주고리스 더디 교긴 소고티는 부고티 소춘주가리아 럽션 치디 야메는 밤에 차디 단교 야메는 밤에 신나 구제 럽션 체중교 야메는 밤에 당한 주나 교부시 안주나 무여 마시 바발리 누부여 마시 장게 인치미지 수수 된제 아니 수수 수수 럽치도 체월다 시야기 다시 나부티지 지원에 그 티디 이내레 누부시 튼제 부고티레 심쇼르스 내제 안 럽션 티 안 후다바다 체제 제부디 야고스터 보리스 이내레 모랑기 셈 띵이야 네수치리야 다치 그래라 그래 폭도 법리 대가래 수비나 된자가 선하들이 수육동아
1: 시지 더 부주초 직탄의 도와 초보 시아조 이도 전바 이거 망부지리야 직 동련치고 돼 수수장리야 머신에 직 정규 정신의 돈이 응응첩다 심제 팀제지 응구여시 당능 신은 수의다 김다 남부치 김비기니리 직 심코이 내미도 토제이 내미도 딘제기 김비 부주치기 다 수수 정리 심제기 제베 차주들이야 직 체계외기 토난다 딘제 나교야 마리스 가래 수비나는 수 부주수 임베이네데 초와디 하쟁기 김부지 인도선바 파만 남부 추기 직 나루 난다 시레기 넘교 던조 창마이는 부주기 직셈 나로리아 철시 스무 중도선바 파만 남부니다 계시 암자 침부 교위는 부주기 심서디 티외경 치르 주고시라 부주수 총치베 튜니르 총치베 규짐 추리야 짐신타 딘자기 초난디 클링클리리야 매번 라버 트리버 디제지기 김베 심체기 심첩다 등제기는 망하지 연구요지 시오동안
0: 타장시 당근한 시유장 광리아 슈빈의신 김달행기기 동해티 야면나 심체디 동강리아 등샤비나 부부치 철과 깸부티 아니 하고지 아니 밤에 남부티 하고도 수소리 님볼리아 남자라 녀선디 체험구시발
1: 타장시다 당근한 수 난고야디 카레시비는 당통마이는 김달 남부치 시류기 남부지 난치
0: 他的能文具给拆进打不起是吧？体内不足给心坎的糖磷气啊，当然随金丹忙不及给休息。金仓六宿的爱六种几个月，金仓六岁过给六天丁这一年忙不及给牛月，但因内的不过也及心车气啊糖提醒多，也不过的也会用压给切多饮食啊的呢。到他们几个我呢，的心车打心坎的多特面子的是不断的，但因内的团我同我呢随给巴拉达阿妹让给切多饮食啊的两个话要及练习呢。
1: 第一个落了呀，给心情买着使用的完了啊，几千米呢？他不住鸡蛋的，玉米鸡，营养点这咖喱能个能吃，金蛋吃，糖磷切木头吧，嗯，冬天切木头吧。可是需要呢，不住说这用对上班个能吃，给菜切不过的呢，没配置穷热钱的，什么什么点这个偷工藏马落了呀，要是，现在呢点这几的呀，给我单独给心看听这几个，俺让个切多饮食呀的呀，让个能吃，我也说不会切多这边，也能我也说。
0: 카레치도르베디리아 공시지시오도스 타우상시 양나츠 암라 링게 당니시 발라 링게기 미티나 카르 통인고리스나 보고 수고 칸 라디베 네트워크 통인고리스 제자 딱바르시 보고디 머지브라디 다 규르주르 체제 안랑기 삼분능신 보고디 마홀이야 지 춘신 체오 섬부여리스 칸다 파마 링게기 저와디카레스나 덴자기 쿠유치나 보고디 마홈 버티네 덴자치 용야치도스바
1: 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是你说马车吧是吧继续拖了呀但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通的普
2: Lop tungi yigur ti nga tu tang tar nyeru nyeru chugi. Lop jay nang la chudu karsa kala zara ki nama shik tsor tuki du. Lop kang na cha xa ne, nima tang jia wei goyo zhen min du. Lop ma tamu gyar jung che de xa. Kaxie zi xi zi je de xa. Kaxie nga yu da je de xa. Kaxie xi xi ka jik la tan dung lun zin qi mun tu ba de xa. Jok zi gang la shor za ge karan je de xa. Nang ba gang la chi ta me dong ju ki jir yik jia xa yori. Tana, lop singi nge su tu su tung tung ti nang la chang mul hulu xe de ke nyung nyung ri. Ni gor ge lap zha chang mu hu da bar da che ba tang. Ge la ge ta ting gi yi gyu ti ni ke chim xing ne xe nang tu. Nga rang ti le ngam zha lang gi. Nye su su gyar chung che be ti ne la ke bu mu chung tang. Si che ne di ge ngar gyo si mu tu ba. Tana yik zhe ti ya wu si dang tu a yong sam je ngam zha lang gi. Yi gyu ti ji sam ni na, nye sim ti sam ki ngam zha gi gi. Lop sen so du le simba yin zhugi, zi si jik ti wa yi na, yak bu si ti kor tu mundu. Nenden ki gyar chung chi xin yu ba yi ne, nye mi zu ma ta gang, le ben nang le ya, kong du ma chu be gan nengi xin xia. Mi zhin war yi gu dong bati yi la chen ci, sim ti chi tik di xia zhugi, u gyang dang tu ki mundu. Nye simba ne la pop je, yi gu kong ki chi chik di yang bu si ti ni di tu. Yi ne, am jo nang la, gar chang tang ng jim. Lubrin parba la sokbe yeche tige sungmi gi nyu shu shik thang jawa nga thambur dam je xa xa. Nye hu da ba da chebe yine min sang me riwa dong se lu zhug ri sam sim zhe lengi. Yine le nganzu le nye so we par dong si gu gi. Nganzu le ka le kaya yo re. Ti dar chi zu mngang chuk dop che yi ba yina ti dar sab je no zhui chung lab du. Tung we la nganzu sang me ka ka la su su nyu shu yu gu dun je gyun kyung ji xing yu. Chang xiu xiu ki ka zhang pang dur bu yin na nan cho sim lu lu jik tang gui mu mang zi xi cha di nyung zi xi nyu xiu nyung zi xi zhe zhe lo bu bichin bu yi zhe la ka dai jo dui bei ruwa yu
0: kim da ling ge kong li ya da lo tiong lo ma ji gi sim dam di nian chu bie ji li ya xiang ya mo tu jie ngan chu chi do che chi xue bie yi gu kong gi ngam zha gi pu zhu le nen shu zhe ba xi bie long chi de ga tong ji li ya ji se na ro lo tiong ki yi gu ka ni wa jia xi zhen zhe na za zha tu le kim za na ti wei 女书记出过去的心呢俺们这里怎么一般旁边听也讲一切空气俺们这里送命去女书记能行其他们不住呢无恙断告而求

0: 타제기 섬시 땜부즈부타 년게 도시 서도다네 덴자기 년가 세거부타 년제 제교르고부타 발라 메순 어딘큐 슝람 딤주스와 존의 캡공기 응메 년년라 랩시르 제교르 덤진 회미 제니 리가기 튀중 튕기 덥듄 탁죄 야부체디 접진 튕기 럭경응과 야부체거 집에 된자 도담라 슈겹디 폐도 정준 내제 퇴망외 퇴응을 시주니 내주 사바라 심주타 내주인 사바타크 람즈 사바 취십지에 제디 김머중 권내 도교 경경타 더시 입찰린다 응은다 동쇼 치로 다니 더빈 응은다 동교 퇴장 소타 퇴도도 퇴인기 년년 세디 퇴인기 된자기 타지 님부순거 서귀단 제외 챔비에 퇴인기 된자기 견진 님부쿠니 Rimka Adangsiki Gengur Lutun Zogwe Gengurwa Angtangwe Genji Chadu Kurwata Ngoje Bunga Ge Kungmi Lianne Jigla Genji Nyi Tungge Chedi Jiyue Gengnu Cienbye Lieri La Todam Chebar Ngebardu Dianja Genlin Ta Liagoro Todam Chebar Ngebardu Dianja Genlin Tungge La Todam Chebar Ngebardu Dianja Genlin Je Chedi Sagun Sungwe Genji Yobta Sagun Sungwe Genji Kurwa Sagun Sungwe Genji Zengzhub Je Chigubi Ninsu Nongshi Wang Junzhengki 习近平给2004年特朗普党俄罗斯新政府经党建民能够难为松懈开经济公定老总定时节点习近平给亲自公布了当年年切托却用年当中央给亲自在做西区党特区规制团局切开了培给列顿地形当当一个给列顿全用车下年森西党区域切点你国的一个党两列别列党变成了从顿中亚国前年一个既用给亲自贴相对修改 空白给那巴萨巴拉小区主管他娘这些的比个特别聚集蓝旗娘军他第二次别努力团结前面特区努力感受这蓝萨巴组军前娘这定时前年一些罗马的国业为这蓝萨巴队的学习阶级感受高速所及其中国业来的组军前教授当个 让中级西区来着他鞠躬给来着听共来着些别给东家给来着的给我切割阶级居住内部切入当年 中国陆军停留前给培育登局也不那么谈，养的早前年成立特别党团，人不领给培了军的那么谈，培养军人给，前年日本党制作前列巨大空白动作铁拉，这个数据习近平给党委高官开进给广东老部长党拉达定时前年，宋哲年他用前的，今年给主席任新堂陆军给让的领导团年，谢谢三队长，日雄三队，取得
1: 三队借切开了，中国开局点不谈，培给密些开局点别参与日不谈，制作千里给让点些间麻辣对教所动过。平江有利的国党北大空白东局的密的，张勇给罗清图、马克思人路、陆林左勇去学切罗单托，当给三队日别雄路新主党给这定时切的，开局日雄党拉连给两队了新主车局的观点当年，定时不当宁不月别，新主给重置，这不听不切个。 考点简单，今晚建议提炸缺点东西切入当地，当给三队这边巡逻美丽卡给忙做了提炸前年，前年里不谈，制作前里给新店把所用切入切入当托，中华美丽给批准随军人员三队人行图批给东哥些送不些，从地托特东团结新大的样新主闹事。
2: 장남 서버, 러치 자샤 서버.
3: 디루니 페시웨 징주당네 로든주 대응코웨 로인부타 중국홍제당기 우체워 페디니 지루네 야튼타 위폰네 주르초 각돔네 고이제기 척수교외 루규정신기 포조케 징원주 토유 당그석진 접접석순 로든 시진핑기 속신당외 당중앙케 편정유린대회탕 부타광피용결 구이디당네 뒤럽사베 당기 편용제취 땡기제유 当中央给日期我谈给用密码去解决我配给编织他基础批给帖陆军人心去准备脱不谈每日团结也团结下帖陆军人心去滚动穷娃密码给错位出彩陆军人心去普通穷娃基础人路定入监给平均三百组军车友基督比孙秀三百不穷月下面来中央年轻联合呢别为提过去三九秀音 年终春节，各路创作的人，肯定买到了店内，该扎缺点，确实他们给予过我，肯定买到了大碗用碗，纯粹健康如果配个给不充裕，年终见面女。

0: 시제차네 초벌 사도네 렌토부 체규리도 생글링게 니절 총은 신지 나 고모 총계계 제유례 공기 윤조 하즈 소소 랑갈 꽤 미조베 더 깊지단도 십전 남편 변조 라네 모 드는 거지
1: 진등아베 친유시 신인 총은 신지 나 고모 총계의 링내 류제 유고로롱틴 닌틴 지접주다 나 고모 총계의 지디주 니기 냠제토 더 깊다니 팀계강 미미 롱동 도괴베다 디게 뉴제 유고로 체바 대신 랑카르 윤주 하자레 제바치 띵고 체디 사디 중캄 머티니 송체바타 유고웨 체소탄 규노 텐자라 겐니 체바 유고 멍투기 딜람 첸디 토 동주리도 다접티 제유 제팀탄 팀수 시르송네 세바타 샴세 키 각동 제주 릭시 카세 수유베티 십제마토 바라 아진 칸캡타 코노 리부소 랑중 송종 쿠이타 중캄 머티 쿠 미미 롱동 체소 조규 치미 접바타 가르겜네 되바타 체리 독십소기 제고 비미 접바 체류기 디시탕 게르니 소키 케니르 미규 토송네 팀갱아 미미 롱동 토 뉴제 유고로 디조 체규 띵과 체바 정원 신진 류제 주기 십진탕 토탕 겐렌제 미바라 윤주 하제소 초바 토웨 강지르 랑가라 징미 접바 코리탕 미나 디갱아 토담 춘진 쿠이 토 주니 종캄라 도시 동화탕

0: 토콩은 진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지질라 슈피 비르피드나 바탕 점리 사죠 칼라 유피 베겔론디 센젤 힌이 구감사 말랑초 사드 오타르템 규체비 지졸리 체나 제월 가르치 말레 체 조조 슈케 베주이 센젤니게 디링게 대전디나 변종 시즈 종치라 조모 종기 진중 숨기 체 법차신 제생기 추비 저와 총을 총비 주지원나 요르메 생비 단제 마마 녀치 저와 짱 시바 슈기인베 현재네 센시 유바슈 제로 제동 고지 제주 경인 원내 송 진중 숨기 Nima chi la tiba xin, zhomen zhigri yangsar dogbet nun, jensi duba jen tar zhe, kao buyu dongi sui ni, tesu ma la, wazai jiewe xio la, po yu sada rinbu pama bunchi ki gurwi chengyi, tesu mongmi lakdo zheba tang, tesu mongmi po yu pama bunchi la jingbi yichun la gu amcha du ju ni, zon nang kyu ki zhigsi yikamdo lukdi, tesu mongmi semdam po yu pama bunchi ki cha la, gangyo la sun tuba jigi bari.

0: 진주 솜비 도모 린치 간라 케긴 미치 조나 쳔베 락다 메긴 총이 이총 꾸르초 제비 루총 린신 터수 머미 체계와 땅 자 터수 머미 땅 사단 장비 파마 뿐지 워키 제상 야포츠니 팅이 간교 초 니기사 라스 투바 제유바리 진주 솜기 제다 제다 지르당기 자와 총자시 갈라인시 데니 마마 녀치 저월레 총비 유르메 담자 탄잠 띵순라 쥐와 인라 마마 기저와 초리 섭진 리접신 초땡비 랑단양 인시 샴라 대거게 저보 세러나
1: 제게 때이 난가들 진이베 때이 난가데 최 담들아 노다 때다도 최 담가 담로 무베 담로 통요다 미세 중요마다 마음이 뒤인게지 쪽과 네가서 군이 교용게 교용게 마 교용네 아자로 가야 두지 해서 내가 자 놓고 막아로 놓고 두지 저 남산 빠우 빠우사 빠우고 마 빠우인베 빠우 다 제소 빠우기 불러 가노 제소 빠우 전에 다 또베 세븐인데 배도 가나 또베 세버 다제 또베 그 불러 쇼고 뽐뽐 뽐뽐인데 제 군데 안타 대지 공래 쉬우는 신 규제 자가 숨도 숨도 제 리강니 순이 순이 티통 통상 되네 야쇼 사테네 다도 또베 멍미군이 다도 예래야 진세다 예루로우니 저거 대자죠. 저거 대 괜히 먹고 삼아지 때 리딩인데 요즘에 리딩 본본인데
2: 대죠.
1: 뭐들 찍다 말아 찍대죠. 때네 때 뭐지 그게 가상급에 주마 다도 늘어야 요새 용나 뒤집 방식 선배 먹미 뒤집에 대천도랑 용토는 그 뒤쇼스. 어 독세진 때 고탄고 독세 막 먹미다 미세게 발로 인데 대원인데 주는 민호 다 되네 그 되네 그때 독세진이 你们几个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垃圾 tirin tsa tsa tsa tsa na tsokla le tuje, tsokla kyan la yu yu yu da, tsokla sen. Tine sangu nga su ta tsa tsa tsa tsa, kyu shugu le yibu alens, niru, dew niru, nyan la ji yu, kola ji. Kone ma yu ni, nga su tiong tsa, nga nga su kodan tsa tsa tsa tsa tsa tsa. Tine tala se le jing ta kyan la yin yi tsa tsa la ming tibu yu.
2: Di jia ju jian yi ne, di shugu du, kadu di tsa tsa tsa.
1: Ya tse tie ga tue, tine san tse tie ga tue. Tse san tse tie ga tue. Ta kien la, tine ta tse tse ku ran tu si, me zi ku ran ta tse ku, tse ku ran bai tue. Te kue shu ku lo kaan ba tse na, ta tse ta meng mi, di waa ki su lo kaan di tse ku, chung 在南山啊，在那工地在，在那人呢，调研过去，俺们就我知道没看过，弄不起去呗。我说大家就在俺家给采过呗，加马金，马用牙刷嘛，牙用就在那，要给咱两句话，在我那部队里面，你这就就咕咕叫叫不？要给拉些那边长的嘛，咕咕是的。在那可多了，多别过的来了，就我就害怕摸不着。他每天呢，在那门面做堂过的门面给俺家了，土狗提不起来的呢，北京了，听嘛就提提在那。Maru Beijing ki maka ki duti rengi chashana kocha kange kano sa Yekab ki katingi tsuwa tola ina titak cho yuesi Ta taasu la riwa la chawe ina Ta lo mangi mungmi loa sa ta chingyo ki lakwa tu talen sila ina Kange chimu tekyo ki lobi Tenyi toki isi taasu riwa tumi Tum tangi teko ini namsan taasu la ala yonglu teko sa Ti taasu la sawa che se ta Nusi tekibe maja ula Hwabe ne Benta ni, jalan sik benta nyingba ni ya lang sida. Te tazu le tengjia karo ngu sum, te benta tongbe ma
3: bai.
1: Tene chaya yu juna ma jo, tengjia karo ten ngu sum benta ni chi tuko. Te tazu ngu tsa xe minu tam sida, tene tengjia karo ma nam, ngu kuna sa kia kuyo na ngu tsa xe minu kaya la, tam sida ngu da mungi ngu be tazu. Unde sida yu mi mungi tuku tibu cha su, ta talo le cha xe na yu mungi ki. 从前了，说过，我们这个说过，大姐姐呢，周边市民 소고 딱제 니원 따도 니원 쫑아려 배다.
3: 네,
1: 니원 좀 탱 당고 내내 맞제네 머리 숭해 거라노 내 말로.
3: 남고 당을 믿어 오기 군조 또 믿어. 간가.
1: 본보다 감을 믿어 오고 니 수유세다. 니원 지기 상고 사마 마사세다. 조바 끈디네. 찌쭈도 딱제 까타 주제서. 제네 니원이 녀서 겨우사. 따도 녀서 뭐 겨울 딱자 말로 마. 근데 로빈 차징 배냐라. 통기 니 류 통기 로과 당초. 따도로 미 멍미직 당죠. 콜라 다도 좋아하시네. 다 누스미 소그게 딱게게 니고 대부분 눕지 하마거나 다도 말마 로빈 텔을 뚜지시. 때 다도 로빈 텔을 찡베. 로빈 텔을 찡니 로빈 다 로망게 징조기 자네 로 숨주자 징조 니슈 접준 징조 멍미 허베 안세다네 시체베. 네. 시체. 시체. 다 되내제네 중진에 숨태오베. 되되네 게라 다 다주기 미멍미직직이 위신하 나지 빠르고네 네데 태주 동도 구르보 다다 쇼스냐 거다 땡네 게라 가사 규미사
3: 어 규민다 그도다 같이
1: 다 쇼스 게라 다 데노세 쇼스 데 다주다 되되 마당러 되네 다제 양고네 코르스데 야시네 아데 닝티게레 용도 양다 제게메지
3: 데메지
2: 단데 다 고수 근데 또 지나서
1: 아또 수고 좀 했다 내가 너무 잘 했다 내가 간 주저 다 변장 가지게 세게 다 아무 거 잘 해 마듯이 그때 나 님은 주고란 저거 저다 다 저거를 때는 더러운 게 좀 다기 소로 여구 때부터 근데 막으로 좀 다고란지 짱 마듯이 세게 내가 다 다도 두스 주고란 때문에 로망게 지칭 뭐 그 식으로 류 통기 우디기 다 아마도 두스 멤버스 로체모베 마가루 샤리 되죠.
2: 샤고
1: 여기 로던데 베스다. 마가루 샤리 되서 때 마가르 롱아자지 샤고로 디링고 야진 여루 예수교 뒤진다 말로고 말로 마가 샤고 직대 상고 나를 로우자지 용 되게 독셔베 되게 죽으러 다소 되는 로고 건로다 니 먹고제 닝야 자여서로제 진라
2: 컨트롤
3: 뭐게 독치게
2: 그래서 디
1: 집주사들이 나로 지나서 좀 시계 차간데 가라 가라 그러냐 중앙 지대계 레오베 되는 차가 다 시계제 미리 튼지기 레오베 랑전 종기 레오베 다로 차시하나 제 미용중기 자용기 되고 레오베 겐라 다 차가로 차시하나 가라 간단지 미 레오베 용인의 빙마마 생긴 진짜 안에 근데 단다 그 주야 지금
2: 급디디
1: 야전에 코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전에 당기서로 이제 괴물을 샤나면나서 루 언제 체죠 언제니 다도 체디디니데 먹여서 체디디니데 먹여 아마라 니만이로 저 건초 쇼자로 마다제 다도 낭로 뒤요요보 언제 전에 이게스 때 다저기 샤이 독도도서 파샤이 독도도도 되면을 때 쇼고 때문에 빙제 코가제 된데 간 되면 야전에 때 언제 동변기 부르 되는데나 혼자 보라 겁내 간 간데 집은 오세게.
2: 다 조모 렌징 간스도 좀 만나 좀 벽에 나라네. 조모 렌징 간스에 이제 시에게 이 가르스에 끼나 가리나 깨다시 뭐 좋아 봐.
1: 네.
2: 하고 등에 맞 되네 봐. 따지게 랑가.
1: 네.
2: 지기 각도 지기 케버 봐.
1: 네. 근데
2: 근데 좀 조모 렌징 간게 이제 지나죠 이게 보게기 겁라 따지 조모 렌징 간게 남도 근데스도.
3: 니마 그 처에 교림 되게라 균요 매베 가면서 맞아 차나 중도 담아오 삼아 중고보고 망서 주주도 메고로 들러 두베 들러 두로 계속 무슨 장고 뭐 맞아 이긴 일 납다 도시 고감님이 할애는 봐주 초베 내 난게 보고 총아 이네 다우베 드롬베
2: 딘 드네마 용도서 뭔가 이제 총을 내봐 담고인 봐 저 근데 뛰기나 삼도 용도 신근되네 다른 게 통 뭐죠
1: 어 다시 뭐 먹어
3: 뭐 쇼고다
1: 다 신뢰 또 뛰기 쇼고디 또
2: 嗯准拿过的估计差不多给讲了准拿过的都这种哎呀比如说这全部全部摸不妈妈准拿过给给张白打然后过钱了我也是的猛猛的我就有困难头头的头给拍了的头的头的
1: Tā nīndē shūjē, bēdā.
3: Tē, gītū kē, gēchū tāsā kōlō gēlā tōyō chācīn kio

0: 嗯，第三个现在，俺们没几多人被抄的监狱里，中了，我家就不会这边。嗯，他就是当时的皮色大些的，他就出现的不多，俺家拉不到这些，哥哥妹妹，爸妈哦，哎，他就说他就咋咋啊，在牛马，公交车里面那工地，牛马的修的了，毛子什么都咋咋的，差不多了。哦，这头大不？头大，小哥你过去，对不对？这说话干了要不？对，小哥你过来去干了。
1: 就是在，就是他就算那菜给这不，后来做的白酒这不啥多工，白酒这不啥的，大做了做别人那也给可以，白酒工资高给那多一点的呀，白酒高，小哥八块钱，小哥八块钱是的，对，后来后来小路，小路是的八给帮着了，小哥当小菜椒给帮着，后来干啥用给的，就留着跟着一块，到这地方来到过来给肉用的不过，
0: 真的呀，小哥，小哥你是的。
1: 你不累是不是的？伢农地住那，可以当然是学校给干的。
2: 工地跟厂是独立来过呢，咱们家呢是。
1: 三姐姐没。
2: 零八上三七八十八的。
1: 哦哦，两票子。哦哦，这个跟了，等于农民的地里么的，等于么空地独立来过呢，七路还能。七路要不？七路。供销社。独立来过。供销社。他介绍电视来了，供销社呗。哦。供销社这个，他这个价格来就这个不，忙做了，他们干啥干？
2: 有些没呗，熊个供销的让生意的有，俺就没那么个多，供销的有，肯定可都做好可以。哦，这是你。忙着呢，你那做什么事情啊？那么这就出票了吧？
3: 方便。朋友圈看的呢？
2: 但是看完先看着呢。
3: 哦，是的，听啦。但是人家这没那个是种子生意的呢。种子呢？哦，哦，
2: 是。
3: 人家做什么？他这个。
2: 무슨 생각을 좋아하게 되게 주름이 날아가나 되게 다지게 전적인 남발라 준도 그대신서 강백인데 다지게 수입이네 약당인데 초하게 기록이다 다지게 다지게 낭지야다 지금 요마래 전적이 더데 그대지 지금 주로 신소해
1: 주어를 차시하려나 다 다로 망쇠지 신소해라 다로 가만히 봐서나
2: 당하지 구요 되게 장마전에 다 사자 정도 동바 정도 소소 길게 면부 되게 용도 여급기 단위 다 간수와 벨라 동사 벨라 또 차차 동사 또 차차 동사 또 차차 다 다로 자시하는 동제복이 얼 구유 장자리나 다로 다들 때나 가셔지 전송라 다소 다 강발을 자시하는 이마 여다 여함이 토수니도 니데 태부 여베지 다얼 추 구세다 다 강발인제가 강발 갈라든 추지구 대내제는 내니 다 다로 숨버로 댄도 경에 댄도 다미 차견을 자시하는 눈으로 멤버 여급기 연애마
3: 두고 가면 돼도 괜찮아. 알았어. 나 지금 뒤둘러지네. 중남대 미도 잠깐 지나주기 제야 제가 주도 잠깐 다 이날 레버다 아니 양나 소소게 다 지금 제제소 던지 유그바 제소 키체 제제가 배우고 봐. 나 들으사 랑가 되게 수도 잠깐 모든 데 레체 보통스 제제 야 제제 배우고 봐. 들으사 제가 그렇게 기우이나.
2: 아就算他刚才他刚没控制来才刚几年刚才弄掉了在马嘎来说过了他也没看那弄是本地过来说要被写中过了可以不如在马嘎来说他过来嘛才过来提起记录的嘛在用那嘎达去的学我们那个刚才说那学长的那个刚才我们接下来是不是这边那个刚才说那学伢学伢是个长的大嘴给奶奶呀
1: 你这干了，把你的水先那猛没搞到，去接，这猛没控制的，大嘴那对，那么天天两把心不苦要死的，南山控制把大嘴囊着嘴角给把你的这全都控制搞到，去给他，这俺家也是家就是采了下些呢，俺家就是，你们眼睛给采就摘你的，就摘你的，他想采你的，他顺便是干了，喊宝宝不露馅了的，这个了猛没搞学习的，他在啥的时候就不，没那看没。
2: 답교고 콘도 가다 쳐. 띠띠 언데지 다소 뒤선 채 띠든 콘도 때문에 채 띠고 누사데 채 띠다 띠도고 망채 뒤선 다소 년바고 유라 년바 발리 이자 칭차드베 발리든 다리 멤버 다리 니자 다소 달리라르 친니 달리라네 모다 타르미노 마 따오 저우서 동가라르 친 야 나들라르 두셰인베 아 내그게
1: 延长的，天天拿对了了，马就能够干的没有赢了，对是。延长大都得了，拉起来了，他那把那那拉，嗯，做了压了，进拿对了了进，当然是天天拉主席，人家是拿他主席这个特地钱呢，他什么就，马到就马老了。嗯，看的。人家拉着马他把老个老，你懂个了，亲们。哦，对。这今天修复的，那那那对了，从别的延长，他的拿对了，他的没多吧。

0: kiranchi ju bet kale dile dab mang bu kale che ge bu yor dile kirasen na lo ya nga ler dile che wi na sam sam gor yo ma kasi chik zem re gi che sam ge mu zi zem chi du sa ne ka nge du yung go yo ma re ta pa na wa di ma e ma sam be nga ya pu pu stage sam be na di ka nge che bi yor che sam dor du ne shu be na so su ta na tong jo dile gyo sta na da sang jo ne ta ya chi sam ta na da nge de jum du du shu nge de jum du shu ten ta wo ma re Nyama gyanla chiyores, anzu pyoogit waziliya. Gyanla khurana gichu niyores. Ta gyanla ina ya chik rii gaanchi, chaguchi nama tsam shuu waris. Ani gyanla ga tarinda ya ta gichu ni, kirani tarin, shuwa nga wana lanche, ani chiga zamba ki, chiga nyeche ki, diga yiga chagu nama gyashos, hayatamsa, chagu bai topa shuji wasa. Ta gichu di ni duus, chiga zamba ki, chiga gyanla nyeche ki, duus ki chagu nama gyashi. Ani, dya rii topa ya zaagu ui dhizane, あ、まれるそのね。ちぶしぶちゃうさ。ちぶしぶちゃう。ちぶしぶちゃうね。ね、けらが基準にね。いや、たきらにかれかすべ。え、はやなとこよ。とことのリサ。え、とこちゃんやるさ。とこちゃんや。あれ、基準地形せんなの。たせとね、たまずけらてて、せんねば。たがににねもにんついたさえば、ほらにねじゃた。ちょやけらちぶり。 たまんねるとこしてるだって長のたらべさんにプラスギブカチョスとこでしぶちょちょさギチョチゲスナムんじゃけなてしぶしりんでさんしとたがにまゆとそのだじでてじがやしまぶんたべてついぜたよそんたとこでたんでりさずねんにべてたらべしんぶらさんせこれすごしぶしゅちょさとこでよたけなげうねじゃね 상부다 내부 삼도 되게 되게 쇼치준 캐바 두게 걔나 그게 다 여말했다 이네 권이 니게 문제 시단 저 말해 지게 시부 지게 다 쿠르부드나 시단 동자 내부 지 이제 센나로레 페티 포도도 무슨네 쿠르부도 무슨네 지부 시부시자 또 대심을 맺수 지디 삼도 신다 지네 단지 바로 야라 상처 지게 걔나 근데 과거로 유지 말해 이네 걔나 문에 간줄 삼시 시부스는 게 그린 친구래 선선 두고도 왜 시부 시부지 않게 배디나신 디제 상담한다 초신데 초니네 가리니 교주야지 어디 상담하면 야와요 내수 도자지 매내네 교주와 야고지네 교주 안아서 수주게잖아 내가 메다 버렸어 그래 봐 공부생 정 시부지 할 때 옆에 공부 배대 말이야 지금 샤요 그래 안 지금에 야사 그 가리니 교주야지 사실 제가 네야 담상지 안서 님은 좀 배워네 다음에 다시 샤요 지금 생도와 제가 디스 봐지 원이스께서 담아 대 말이야 지금은 불안 되고 있는데 유튜브도 가버리고 한 3% 정도 가버리 그래 소라디 소소 창조 삼도키 소 독자 지금 지상에 파 독자 근데 지금 이상마담체 소 독자 지금 파 독자 맞아 야우 체험이네 디 너 요 말이 디 경을 말이 디 추수 죽 말이 원장 파 야우 체험이 소 야우 싫어 전 선제 디 지겨 말다디 알아 알아 알아 알아 내 세마 체험이 알아 야우 지금 있다
1: ちょ、やおちね、やおち。やおまさんね、けげめ。だから、あれ、みじんべちゃね。まだパイやおちにして、なしゃなだ。あれ、あらず、レギュンでローメブルすぎとはて。キラジョはくせまちゃいね、きついそういうんぐったて。おててるしゃい。です。あれ、なんずで、ちょそけめ、じゅしにべてがんとんだ。ただのじゅしにべて、みだみけんにかがいんべ、いんじちゃしぐ、せすとは。ただのぎゅけじゃなろうや、まんず。 미다미견디 고메기 쿠르부 망보치 나주 기기요 가르스나 미창몰로 소소스 가르소레 상르 키다 카가레 소소스 가르소레 칸도 메버 카가레 아나주 수균 게시에네 코레 소소스 생명기 레아다 박자도 강 카가 인들잖네 아마지 게베 부츠메니 예베이네네 상르 키다 게제시에다 레가체다 베디 카가들이 연구요 하르다지 다디 인들잖네 즉 강가로 소소로로 마바바 디제 아니 만조이다 지 가소레 껴라세 통구요 알아봐 디디스 마레 디도스레 세제 아니 껴톤 아니 딱

0: Kyöntita midi, ta ngô yemi rachiliya tsidusane, ane ta midi liya tangsu di ngangashu ki kiriyo arwaati. Nikole togashiyomari sech. Ane ta midi liya chik karso sem nalo ne kunzin chan, tangsem chan. Ane chik ta karso re susu samlo nalo ne midi liya chik kunzin ta tangsem chan ki yubay kimzel tene. ngane midile chi keje shevi na ra ke du khaba shevi ne khanda pegil ya phoya keje kyan she si yung gar ba di ta di kem be ani ta mid mi para lya de lam be na ba shuk chim shi wis ge gyo ba di ta ngara zu sem khang ge thone shevi na khar she ge yores la bi na mi ji gi kyen ta mid di khana res gar ta di ti lu pe res cha bi na ngara zu lu bu ga ang ya cha ba go gur ba di lu bu ga cha ba go gur lu bu ta lo ma mo ma ju bi na 문화 제제 아니 작업 심지 거의 연구를 봐. 작업이다 아란주 류부 디니니 여지야 여러베슬라비나 여러분 다들 소주인 다 아니 작업 가 누구로 왔지 류부가 샷 잘했어 봐. 레마레디 제 장가 빼딘 능시 아란주 제지 미지기 심규리야 그 가르소래 에 그 경기 차 망부지 여래 다 왠경 tab yaa gachiliya, kyun tida midi, tab midi sina midi sim sina jarwa, tisupa ka chaya yue tenkyo chiris, ka chaya yue tenkyo chiris. Ko thangbu rana pigi yaa yue tenkyo chimaari, shugo pa janjo chiris, chabwa nangshin chi, shubha, chabwa sinye di thangbu rana yue tenkyo chimaarwa di, ko libu gu yu ge muna sho, dide cheche, chabwa su lenkyo chirwa, tipa duya yue nangshin, anzu sim sinye di, ko sim ki rangshin yue saya wasyo, ta chidang anzu, ちなみに、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何が 카체야 여든 저지 디즈 카가레스 제자가 디제 인도스네 징은주 미더 미바라리아지 제와 야게 단세는 게 되게 뉴스 유송한다 같은 내도 생각 같이 간여세도 미더 미바라 제와야고 주고 제와야고 주야 된다리아 딱 특히 주동 제목이요 딱 이놈은 다시 찍들이다 미디다 미디 껴도 견두지도 카가레스냐 되게 소소소 과거 같은 거야 막 되는 거 맨날 다 나네 이게 되게 쉬운 거지 당고지 안에 심간에 견디 죽게 겨지 말이 심기 정신 왜 세웠어 팀은 남네 루프로 왔어 왔다 같이 와서는 심 그래 그래 그래 정신 어디 짱말에 남가 정신 짱티 된겨서 됐어 다 팀은 남네 팀은 쓰지 마다 디 견디 쓰여 왔다 루프 와서 소소지 갈소래 교인 가는 때는 죽어 죽을 거 견디어서 견디 타연디 파 카체야 견디어서 다디 당산 쉬우지리디 시행에 다리 하래 다리 但 딘테기 게지디리아 호디데나 따데브레시리 삼야오 따비나 땀산 쳔부 쉬우지리 소소소 나미 도자 쉬우지 가서 나 길이 녀버 인상 길이 녀버야 밤에 소요 요르디 나미 도자 쉬우지 가서 나 동게 쉬우지는데 동게 밤에 소요 요르다디 안디 땀산 쉬우지 말아야디 말아야 이란 세나 내 생디 땀산 쉬우지리선 따디 카트에면 뺏사다 이란 당고 동게 이면 따 뱃지마 뱃 동게를 대하고스네니 그랑 사산 진능이 수유부래 좋아 배샤샤리 세상 디제 인도스네 소소 능력이 있네냐 꽤 열었다 아주는 미세고 아주 지 코로에 생겼어 꽤 열었다 아주 상게 말했어요 엄마를 해야 돼 세상 디 인도스네 꽤도 열이 다 이내 또 야버지리 네 배준 전에 네 꽤도게 카체야도 누구 잡아봐 주는지 네 꽤도 저 파 매수야도 안 다는지 미세니에 다래 어나 미션다들 콘트 서비스도나 콘트 서비스는 꽤들로 콘트 사오르디 꽤들다 미디 파가 차오르스트 센서스네디 다디 칸에 시아르네시 레라무치데 마리 좋아 이나야 소소소소 남자 근데네 탱구치다 되죠 팀원중기 계신 잡아 시우데 저 숨겨 코난주 깨진 시아고야 근데 요마데 미꽤스니에 데이다 미니 카가르 숨브리 좋아 난주 심다 심이 꽤들 파 카체야 요리 숨브리 나레 다그레 시네 다그레 Di itu sana, ngah ngah lumbung dia insa sana ngah ngah rasa suka dia bina, dah dah dia marah dia. lungdi khonrusa, lungdi paa mabsuwa, kachan chawarwa. Tam mi shen li ina khonrusa gado na, nyingze, to khore gyoy maari, khoyang khare, khole ya ji kharsu, ta gyoy sinan chato, nga rin nam yu tuk siyo ar tinsu dhruwa, doosha shedan dimu nga ye chato se, tinsu, ane khoy yu chuk che, ane khoy dinze siyo ar, nyingze, ta khoy tinsu gyoy tinsu khubwa mabsa, gyoy tinsu tuk chari se, nga rin tinsu mabsu dhruwa, khoy ya tinsu mabsu dhruwa ina, Kumi yaa wuzi rei. Ngaa dii choo riyaa, ngaa kolaa yaa tanda chamzi jang wuzi, chamzi jang, nyingzi chee wuzi, nyingzi chee. Dindraa jingi yin sambayi naa, kiraan samlo dii kushan chee tuyaa jiraa ki lia laa yaa. Shiaa maa shiki panawaan dii gyoon yuwe kimzani dana piki nangu naa kyaan loo tongche deawi naa, ngaa kiraan kongzu dii yaa togu maa rei dii rwaa. Sera shaa sunga yaa. Ta ngaa rengu naa shewe naa odi, mi daa nii gyoon nii kaka yinbe, yinji chee shien goe se, zo wo dindraa jiga naa rei. Ta zo dii ang tangu susu kaang baizun chee aar chee, rwa. Susu susu ten, susu gyoon du na, rwa. Ta gandu jidu gu di ho, gyoon du su maa karso lu ta nyungchi chee aar ki baizun chee, rwa. Dus chee gu. Shea maa shee ki susu susu la kaangra chee ki dea na, ten yaan tega zui mik sei ki naa dun tangchoo chee aar ki pengi maa rei san du. Mi shean le, mi dil gyoon yuwe kum zel ten ni mi kora pe kaan zaa naku naa kyaan ra suja kongru chee ki dea na, peke peke nuu re, en shuwa lu susu le nuu yu gu ri. Chesan gyoon da mini pa yewa jeya diliya pendo gecen ma ushita duus ngare wa simchit dhiraji.
1: Shiri gi nishu dine char, lochu gi chepyu dine shu. Senda.
2: Anzu mebzuwe dusle na jang aranzu jingneti. Yakiya taa barwa, nga singyo, rinne singyanti, nga bardo su lindu gane, lemba da chabjidunga, midi rinne ki jine juriya di, haja chi kachi wasi rinxiasi.
3: Ramana dojo inanda, nga tuyo tiba ki lingi sali epo ki zhong inanda, da zhong te su su su nolo me, minna mambu chindu, sangchin dumu dang, sada niga ki nangin di, di zi shidur chewa yin, kume di niga ki nangin ki, tang mi kep di ki chuzo ki ke zhong dang, chulu dang, rinne dang, penjor dang, da nizu mambu chi chong gundu. Mirati nikaki, jigniki, musiki, chechu chiyang, thongudu.
4: Pyoge tanda ngaranzu mangzhu ki gyuzegi shabudin. Pyoge nene devjini di lukyu di ringta zhore. Masayga tanda ngaranzu shiye shabudin hachangu pyusun sokbo. Pyoge din lukwa kya zhore. Di chibdi zambata, pyoge ringde di karayasani gyu ringgu, lukyu ringgu yinba, pyusun sokbo yinba di di denchi wo.
1: Tini kangzhung shiri yebe rangzha yinla,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챕규 시벨리 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듀즈티
5: 난니베디 괜히 아 카라 이번은 신나 좀 상담체 카라 제고야 계속 좀 디송도 근데 어 나나수 지소 차시는 나한테 고고 심벌 차상도 교연 다 같이 지단 만나서 파슈르 진내 차시는에 진내직 아니 서버지 동지 하고 제외도 코로나 님부 자라니 무효다 기전직 때 교연지 미 가르치 원래도 교연도 다 샤 근데는 소 당내 체제 도스 조버로 모두 미 코로나 코로나 커드로 되세 교행님들과 봐야 다 연대행기 편의 중요성으로 왜 이 로가임이 된지 뭐 후회하고 세상디 하장기 괜찮으로 시작하시면 두지 전에 하나 딱 대기 차라다 먼저 미리기 내다니 내리 다는 시 지소 초 교행 용어로 릭슝기 조동 개비 용도 야매 망부지 이게 릭슝기 교행 릭슝 거라이 교행이 릭슝디 괜찮기 미 마누바라 소바 저도 간거로 염지단 것도 제세 아니 더든 데도 봐 조지의 견해 지요 있나 조디 파워 있어 양나 라고 파워 있어 뉴스로 제외 있는 내가 지고 싶은 봐 조지의 견해도 견해 그 그런 면제 전에 되고 견해면 소요 모두 라고 파 견도 라고 파고 있는 총부 친구 쇼지로 봐 인디도 다들 되나로 믿음 미바 견해서 다 하셔 세상에 나랑 반대 선주 믿음이 교육이 받대 쇼에나 직딩 안 하는 유티스 뭐라 사이버도 공연 전기 단도 대가로 동지 짓고 나요 우리 근데 매매 매요 말했어 교육 매매 밑에 요 말했어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그래서 Tak miji lagi, senkam lagi, sedih papi saya kita. Kedengaran cincin tinggi saya tu, kena jadi cikgu yang tu, kau tu, mewah sor cahaya, kalian mampu cahaya tu kan. Jadi sang tinggi tu, engan aku, mida mungkin ni awak orang cikgu ya, sejik tu, mida papi saya ni dah ada tu. Susu lu cuci, jadi kena semua nasi. Susu cuci cahaya ni, ya dia tu, kamu kena tinggal lu tu kan. Kau mida mungkin tu, lawak saya yang cincin, mida tu mungkin tinggi ni, lawak cahaya ni mesti ni sunci, mida tu mungkin sangat agak cahaya tu kan. 세상팅인데도 데이터가 단다 파워 통명이 니마 등규주 손해주도가 아니 마용도 잠바다 데도 마용제 벤트다 슈세기 다 내혈지든지 도규마부 벤트다 마부세 아니 파워 통명이 군주대 주마리 용도 잠바 아니 파워 통명이 종류도 혈 세세 시디 박배에 나네 아니 냐바라시아세 대요 쓴 혈을 세세 아니 마부인데 양자로 체인체 아니 혈을 마부야 다리인바 소어지구투도 마부야 다리인바 러용도 아니 나 배워야 캠도스 아니 캐랑게 잡아두다는데 원에서는 룰이스 캐랑게 잡아두다는데 마게 잡아두면 잡아 마음만 두고리스 니 잡아두다는 따라서 참지 잡아두고 유스 참지 잡아두면 잡아 데미지 그리스 다 참지 잡아두어야 돼 가래로 두 잡아 잡아차고 해야 돼 교빈디 교내 뭐 쓴 좀세 아니 하나는 너에게 이야기 두슈 침묵 대마 매우 수행도 미리 가르치는 차이인 거 알고 뒤 가래로 두 교연단 미니 임제 땅토를 통해 자우 초구를 규르세요. 자우 초구를 규르토스는 땅문에 세나 자우 땜이 세요. 자우 자우산의 두위는 아니 자우를 자우에게 간이 변제 요래 호란나 규어 증해 요래 약초 없는 망고 요래도 직면에 직내 강다 수술을 이도 떼도록 봐. 세상 니인도 뒤 가래로 뜻을 봐. 미디다 미디기 교연이 로가로 문제 토스는 라나 차시아 낼래 즉 등유이 뽑아침보다 닝도기 고생하고 무슨 레토리야 하나는 사실은 쓰시기 누가 먹고 싶대야. 어떻게 이제 세상 뒤인데도 미성을 아무에도 자기나 수도 아니야. 저 혹다 소수기 강해지고 있는 저거 그야 누가 다 뜨도 뒤 편도 채우면 더선도 터잖아.
1: 생해 남초 광토 랭게게 센트비디니 인피게규타 이기게 표기 수규진네타 노블롱원고 수리 최딩럽스 나티진네 미타미와르 다즈링키누이제 콩피동초고라 롭중타 심중난케 겐지스라타 나타비티기 겐치도르라니기 샘캄중다고키 주신이버 미타미규니카가인베 예치차신버구 시바조리나웨난튼디지 지메리세나 갤라쿠나니게 무퇴티 샘캄중다고키 주시순버 균나치기아메베 미메시 윤덴나치기아메베 미니 yuemisi shibe guo le zhuo lin na wei nan tun di chi chi xu bie ting ge ne tu duo du sen nan yu xu ting di kang zhe xi ji che gun li che xun cham ta xie yin li chen di zum ji zuo qiu sa gu chi zhen ta xi xi qian gui nan qian ba san ci la ji na na xi me li chen na yan ge jie yu ting ge shi din jia wo

0: 坦德尼比金奇出自救助大大日
1: 新吉林杰公汉山，下面我杨姐那天的刚爱山就念着学业，龙阿山就是村托，杰克落着品种落着菜有公司，龙阿山就是被村托，而专业入转提送餐啊，独领批准级别，天狗七不菜，专业东杰一用的请不他，马内国吃杰东杰一咱们尊重托不他，南昌出自日皮了，中春苏准去定做钱呢，扎苏他，卡不得错为穷追而专业用作做钱有利。
2: 农事局人员如果团队比他空比动作，也不要区别其他各种人士不他，区别其他就不断存，让种局人员如果团队去限制事务他，能给归属批为，失去一片地，我们才退不退入去。第六突击探问，将用去劝，如果我们停车，出去走过来，那里需不提推送不来，加急送去派入去。
1: 你对老个长期去北大空边新竹康去国产计划他，新竹康提给用去同一边关内，三年时胸膛配角来团入卡，老亲接送这七百南北团内苦酒吃油费，新竹康提老个长期去团内毕业东外国货团队内，时胸膛配角老亲新竹康起来接，南岸西街去南部队油费，后边老亲那团来店内，新竹康去老亲你三个月子孙去新店把制度对店，三对团结女秀三妈稍微切角，归属三不进油费。
2: 你对他是从业去，他们人内军人级别决定作为插队前不谈，长线去救灾期间谈，他们人内军人，陆军级别两三级一套呢，是没错。水军去救灾他，退了三百年，九万八千余里。该是几件款，三九兄弟扛起，这是你初年错位。该是几件扛起，前进我们的从队托，对抗驻军部只有进口位，长期体位忙位，连续电报套呢，军队西侧没土被清仓，熊去暴动抗北，进送铁矿拿军呢，现在级别小区团员间去出差，托了东角归队东军人士送度。
1: 出兵部也银川重庆都错过，区委文职托他们村的组织去利用我去村队托呢，三个月许多七八行呢。出兵部龙安村军那边人，区委文职托他们全员来去不去不他，这与冷路他西区去菜西麻辣，现在吃呢，立住托不切开，区军军去忙些地归去，菜军谁呢？区通过十七间去托他们出菜，我才退步托当托不切去的。
2: 苏春部同济城西三十六连文班，今次西北当面牌，今年地处吉波，听俺比心不提，老黄梅退休了，长过去就不用差几盘呢。归城地处吉波去，加起送索别差顿送信，退去唐不来，加起呢来我长阿姨托一批。三个月从队部内西到七八行呢，第六进的唐不内西北牌，让也去六队从队去团结准备内部军退团呢。城里进去团来人波托不他，云南进去再就一损修皮瓦，咱们进去娘们的七个七二
1: 七吧，看来变做去忙些点都请不接，穷有劲。该用新小团子插到那西村前边，从跑推从不来，加起中年产业牌多。这些年春安年，给靠车店点他五年去三九镇着村子村呢，三姐店家去给靠菜西镇有那村我这七八行呢，让给去几句菜西汤，团在菜西，团给餐点汤，是不是吃到比菜西街热情不些的呢？
2: 马脚举起来，团结他，跟着那个做，新南的水饺盘去偷鸡汤，这碗鱼呗，三姐店家去给客菜西，这顿团结我做吃着吃油的。三个月，农水部那些多七八行呢，这些年初年农水部他拆迁农水托单部提供门卫国同组织他吃做年冬运动前边托，那里中央给人中暖气，给谁门卫国同组织他吃做活动运动前呢？
1: 湖南塘重庆所新青塘让永庄创意街外让中暖气，给谁来团也不主角也表现有利。之前一说呢，给谁几个款三九兄弟看起三九镇长村子上呢，第六给出公司五七百，青岛五错去，只有那村我这钱没塞，三个月吃完连一不提。
2: 从队部部长宣布，严冬去我这南边行呢。第六进的唐伯南西北牌，沿用苏三土透过前边七街去从北马脚前边去了。你吃了给我提推送不来，给些出差也排入的。一连去车运，卡里巴一批卡塔托，从这西里一连去马子，抓了同桌你个协助也，各个旅游各地等我他。一连去一连他二里生些街头用车去，一连去马子七个站车马各个旅游不他，提车去马子人均拿各个旅游费。 浪吃顿多，以色列去给苏门公去，今年初年两万元去后续创业，那不提创业，让你去点赞切多，招呼让你去为成都社会多车马七点七个月年的当多。新吉林街天地感恩山脚，念着许差，下面的个立功呢，这里许别人生幸福呢，人百姓三难有数。
0: 新疆的不错，下面来朋友的识别，在住几年堂，记得阿别在你手端年纪能平安的收音。上面健康给老段囊，朋友的识别在住几年里，热死拉瓜汤，热着大个的米西，用这秋龙最近更加热了多些，推大南街，阿着特定可乐，接着龙井可乐嘛，前门汤，下路当路路居多，接龙当，那不讲当长下的居多，开家的可乐解渴也不汤，让恁们些来过年别月，恁们些恁爹囊。 马王秋子，你说这批人，陆局继续弄这把眼尖这些个，陶工，你这趟，陆局五局趟，陆局六局接了，差不多去年正月拍了，刚去年正月拍了白局趟，三家吃些个，十八二毛月相当充电卡接了，差不多全部白局趟，陆局十局趟，差不多成局，现在陆局接了，差不多我们刚去我白局趟，三家吃些了，差不多正我们刚去我白局。 老街小区塘，现在城区塘，拉萨街了，这么忙不可能。卡多人心给差不多，我们扛穷不就谈。田明一手给卡起了，这么忙不可就谈。生意那么弱，你这塘老街小区塘，路局接了，差不多去年正月拍了，我们扛穷年正月拍了不就谈。什么忙物业手给卡起给相当充电了，差不多去年七月拍了不就。老局五局塘小区。 拉萨塘现在陆局接了，差不多去年正月拍了，刚去年正月拍了不就谈。前面城区塘现在城区了，这么忙不可能。卡多人心给推荐了，刚心心不就。田明给社区卡起了，这么忙不可就谈。老旧塘我里现在陆局塘陆局接了，那个全部人把周年团圆面给给接一下。下面让中给创建当总统的做卡几个能平安的收音。拉萨塘这么忙不可就。
2: 车间没选上几年，车间他选上你自己拍了，怎么住在嘞？车间旁边人民先这么忙不过就，车间没选上几年，车间他选上你去拍了，那就着看我家的旁边人民先差不多不就，车间没选上几年，车间他选上你拍了，车一开了，车间的拍就，车间没选上几年，车间他选上就不拍了，你东开了，这么忙不过年人民先那么提不就，车间没选上几年，车间他选上你这送拍了。 性格可不啦，那么疼就。车间没选上两个年，车间他选上就批拍了。可是不去了，车间的旁边人品这么忙不过就。车间没选上两年，车间他选上你这批拍了。眼前的那么谈年人品这么忙不过就。车间没选上两个娃给几年，车间他选上就你拍了。不行了，这么忙不过年人品那么疼就。车间没选上两个年，车间他选上就丢拍了。现在了，扛穷不年人品这么忙不过就。 车间没选上两个年，车间他选上就拍了。俺们到了看不见的朋友，车间没选上两个年，车间他选上就拍了。等熊了，吃不穷我们的人品，推荐的朋友。车间没选上两年，车间他选上就拍了。算中了看不见的朋友人品，吃不穷朋友。车间没选上三年，车间他选上就送拍了。那里的看不见的朋友人品，吃不穷朋友。车间没选上一年，车间他选上就寄拍了。 定亲了，吃不穷我们的人品，推荐的朋友。车间没选上新年，车间他选上就不用拍了。忙干了，这么忙不可就。车间没选上送年，车间他选上就不拍了。做干了，这么忙不可就。车间没选上送年，车间他选上就不拍了。你再有了那么听的人品，这么忙不可就。车间没选上中一年，车间他选上你怎样拍了？光明了，推荐的朋友。车间没选上中年，车间他选上就不用拍了。面临了推荐的朋友。 车间没选上中年，车间他选上就不用拍了。伢子的那么听的人品，吃不穷不住。车间没选上一年，车间他选上你就批拍了。伢子的这么忙不过年人品那么提不住。车间没选上新年，车间他选上就住拍了。那么你了，吃不穷不住。车间没选上新年，车间他选上就不用拍了。听的人这么忙不过就。车间没选上两五年，车间他选上就不用拍了。拍的人吃不穷不住。 车间没选上几年，车间他选上也拍了。从那了那么听的人品，吃不穷不就。车间没选上两五年，车间他选上也拍了。娘们了，吃不穷不念人品，这么忙不过就。车间没选上三年，车间他选上就送拍了。本子嘞这么忙不过念人品，那么提不住。车间没选上三年，车间他选上就别拍了。边关了，扛穷不念人品，这么忙不过就。车间没选上两个娃给几年，车间他选上就拍了。 那这里这么忙不可念人品，那么提不住。车间没选上六年，车间他选上就拍了。你们说这么忙不可念人品，那么提不住。车间没选上七年，车间他选上就不拍了。性格那么错，听的那么些我的虚差。
3: 대가르니
4: 대니
3: 대정 롱치 년치 내공 대개 롱치 이
5: 쥐둔 치자 투도 동비다 급지 시주 디니 세지치
6: 군대 성결 망체 토네소 군총 널 퓨위신 디니 첸
5: 다들 키기 생활소비 내선 디니 평정 롱칭 년칭 리구 표현 롱칭기
6: 성결 군대 군총 시비 리첸인
7: 이들이 서구비 멍시뿐이
8: 예금 유규주기 캡자
9: 서구바 예금 민재 단동
8: 세로랭게 지론이 돈이 숨러 표현기 예주
10: 성결 군대 군총
11: 내속의 규제 저블리 양성의 규제 면등 타조 양사의 타세 규리 기자
12: 喂 别闹, 快出去接穿了休息
13: 가지배, 죽을루배, 출루여허제 규배
12: 啊自己看叫念浪卡巴东大宁不得参手
13: 中国古镇街 卡巴东大撒吧 AI 卡巴东大 铁位我说的是
7: 자단에비 생긴 초고린게 공감사 단단린게네 생구 속비 리센디니 디가 편중 롱틴니들의 공표계 롱틴키 성주로 군대 군총 시비 지리 리센디시 안에 이팅들의 전년도 쇼케 변조인
8: 현재 공감사 안에 전년도 쇼겐 디기니
7: 생리게 팅디 성주로 군대 군총 시비 리센앙 오늘 주된조의 치자 시비타 조도 성주로 군대 전당 세리제 카니 저리 시비 현재의 시전당 등카 림베치 생신하소
5: 最多三遍，根据一空着的内场。最多点遍，偏重点朋友的那些。三九六滚对滚球，三九七，胖子。三九六滚对滚球，三九七，美龙。他的契机三十不等于，偏重龙城年轻脸孔，特别龙城气。三个团队有些三。三九六滚对滚球，写的是。
7: 为了决定作为铁闸级别能迁，先拿越秀。昨天七个人用塔比桥，第不地面铁闸三步起。
5: 三九六滚对滚桥里层起，决定作为铁闸能迁。
7: 三六一，天地决定作为铁闸级别能迁呢？为了过去土，土里清理，我将可以录，健康上坡，哈萨级别建设可以。
8: 让中一三年卡塘地震卡起，居住力动塘团聚了团结，宁波区别人民地震决定吧，你就学应。福利吉林区自治港内，如果我出强大几个，比如节目时期，我将去镇长了大些。罗杰看了第二个加天的时势，他就看上了军心都不要看呢，我将监督调度，即个有车子啊，让去操好些不是。 서부터재미섬동초경의주요배사대총결태원장중심망토동교니리에라오의차와식대내민사토로원장중심촌부식유나태니창매무추등신태심기장벌레충호시리소리청지원교레차니랑경정등위급조시배전에레차식인신점링양제시균치외낭수점링릉신케간에태세치
7: 让中间南西炸弹聚集，重点人别区别根据人工安控呢，居住总共的来这六点了，工地单位七十几两间，各自特殊缺陷最多，三段南西干线线的，密西不热热线，特么的有瓦签约。忙了电子准备的西段来自七十几日，这边接着你，南西炸弹聚集，每场面三公所，伢儿有进，空出南北滩太热水机内的组别进行动工热热呢，迷茫忙做了安安静静的电子准备声音吧，三步声音约。
8: 当时了南京七八天，拉萨重点南京炸弹聚集，当月来这边七九个，确定都确认。况且，当组全用南京东塔立功给来这边七块给零，来这明年年底组织这边跟着马拉组成，现在去昆明。 ne le che ba gyu me par ya je ge ju yin ke le che be nak su thap sa thang bol gyu the nak su so ba tha nyam sa nyam de tha nyam tho nge che che yu ji lu ni do ni ni lo lo ri chang ri si gyun che we mun gyu ke le go pye go chu me wen yang tian jun so nyong jing che we ne chu na cho gi gen be xin sun le chu qi dan ren gu min ge ne tian che tian na la sa chong ge nak je za dan ju ge dang zo ye shu ji 迎飞风起列团民的体体刚刚一段土七岁米家班尼木人过这年新孙给接差了大瓦塘光木西去落中他年度体体七月明天新年永远落在新不塘金动了开别新做天土求不切月今年多年多了几个空拉两土里吉林土旧情日无用了文章起轮得不杀土结行中米塘有个月 君密切不通话他迷茫被拉萨摩江监督求渡且心丁内学不求个空气密送七面连内密室处对岸单位的安措心对七岁行囊我日接谢不日切记长门里两个切不列穷我是因不他我也祝前的心内切记就要吐本切记我没就要吐 第二步坦白团年期四段列界到了来拉萨重建那些杂当局给当院列界的仓吗新总监是切对了蓝定监是讲前队穷月古这一年这晚拉萨重建那些杂当局给当院列界的新总监他新总监是多尊林期熊烈康人过背的新孙却特他初步定我所前的军心仓吗早晚做呢路得别玩切月 拉萨重建那些杂当局给人不一般得些吧李宝平罗马人拆迁先修建那些区土地景昨日成立车轨给社区先把它出两百九十九百万塞通过两牛抗氧美白空气特别有个建筑的呢刚硬的最特别月 铁道部特色唐波两个古大周边两些铁土边居住六十几 今年日日新鲜的，那是新鲜新鲜的，加着建筑前的颜色不同，施工卡制度加着工作来改约不是。龙岩人人龙王将监督去挖他，罗州人拉萨龙王将去看别，密切了密的，拉萨重建那些杂当局给扎恰布密切把坦白团年去，宁都提新鲜点不同，说话足吧，约起这个有人是不是去把签约？
4: 铁道部坦白团年谈点点滴滴去追追给车电话，拉萨重建那些杂当局给千里谈团变啊，那说他内面全团是叫他用他，机芯参事儿机芯得不谈，动迁参事儿动迁得不，咋参事儿咋得不接他用车的，军心忙不做不谈，军心也不做吧，军心了，约起也不接不接给，路子送了学呢，军心有积德气，有积损呢，那些土就是土不签约。
7: 拉萨重建的那些杂当局去，单位东住着为那些青木瓦西格拉梅，除了东梅中为同梅森顿托特帕尔松土丁松前景，况且全新设置的迷茫部森女队员被当年孙托巴切归不来，除了丁年东梅中，是大都区的一批。将其年两天前边东住了空塘列车区，用它来养到我出行约起前年东住三天南西塘，四九塘车托巴切个月啦，现在才轮梅巴塔，他即土托的一批。 崔代店主听忙切不去，接着浪子塘腾新日记票看，前天七笔卡索，长过天过塘，龙过土边新这铁塔，康中沙土路，在我顶部村里，龙得别新月不是。罗里城里我觉得呢，军心没得急，也不得不隐蔽，硬把土当起九九上部，军心虚密记，他被当呢，决定他内部奠定定色，现在这几天凶了加快，接着了托最密集不塘。
4: 三点几，宁都塔尔贝当内，点点滴滴等昂，列团逐个西北边呢，还是那些杂当聚集，连米村，我们把三位三百宁州的消息，可是忙错一记，民团老新土边，我们三特别前期也不交不来，准给原来，没得钱买了米不糖，破了偏边，我们穷去被怎样这个月不是？ 他在重建的那些杂当聚集，甚至集体三六顶部的组队，中堂重建的人不年轻，来的地震堂，人工岸绝对切不堂，越南经济天朝南水透过仓多动啊，南站起西皮的轻轨塘，门外东转，陆续扩展，秋光给连锁地震来改为那段，他就南天前呢，日本建立地不堂，南秀建立段边来给南秀全部是恰不的切约不是。
7: 요지기 탑사 등부로 낙제미 순서지기 긴고와 대양킹원의 주나 내부 늘체를 뜻이 채린 치부탕 낙제기 미순 고를 집치바 양나 균등기 소중탕 요지지의 강식예롱 도다팔숨투 레네 띵송키 효잉 부잠양미동와라 준신사바 창마 긴감키 좀제를 띠니 순경 십사 지신협식 제로 니도 겸인 휴지지 로촌투 타사 총기를 기림지 겸나 낙수낙경 무치 굽주코지탕 고동 계제체부탕 신수 동강 동주를 찍 학삼다바 망초매팅 티 굽경업주 학삼 주주낭 뒤바라 망초라 바바라 고르 동주를 숨줄 학삼 청와 경감 우주르탕 미세리 바바라 총리 미망키 치토 우주르 체바탕 미망라 대니 우주르 체바 우주르키 중재 미망키 냠체 체바제기 도시 쇠냠 대비 라랑이 따르겹시 대니 망라 대자준번니 시드윈 레주 치슈시 제바 강종사도로 치마치신 라랑이 따르바식디 원장기 총재는 미망기 시제 제바탕 폐제지 캐보 미망기 냠주 제바대시 화사 총기리 낙제자당 주기 레치의 레소더뷰 레가라 후르다비다 진긴기 사드 낙소와 예배왕기 정용수 오케이 톱제 지로 직동국계 등주튼튼 르 야장아탕 정중 뒤니 다제 야자종이탕 정중아시 바라 바라유시 소리창링 우주니 신종 낙수 각주 멍텁지시라 주주족종기 균신 멍텁지 티외양시 롱아진 중앙비 고조사 사바라 사듀 낙소와 초로 토다 파르숨토 양탁비 시듀 레지 다와 티듀도 제디 랭겐 지주 니튜키 조바탕 내년 띠띠키 조체 남과탕 타니슈키 내디레 부릅차규라 응아르위 모팅딩탕 응아르위 지독된비 모장키 침시식 준 통의 인비 이치 땡부유 생일에게 광도 남바수의 신초바티니 팅디주된 조위 티라제비 낭진낭 고주토 로리청리 원장 괴지로 긴감상보 하사 제비 긴시 괴비 랑종 기산의 카타 디진 카기 주주 리동탕 튼율의 탐진의 부채비 인민 디링 주빈비 고로 니주슈비티시
14: 락도 카바 뇨고시 디진의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서비 락도 카바기 광제 디웨기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서 갸지정 롱주 최초 토시러 월응학교 조교탕
15: 天气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救救写这两天中国地震起连年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震起云至拉道卡巴城西亚耶了电价耶了烧江阔月的卡巴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接些修这龙世界的铁东年浪坎地西巧卡巴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最巧
7: 生个林界项目模特图决定作为体战西边南街南国决图查到年天九塔冷路街也需要原地切不西可别拉斯冲街边就是三边区域秋度各街三头破旧出旧切米贵班透过永牛切别国修尼生个林界今路你都讲明你是这周六进的松边俺都洗了熊屯主把的周间哈萨边就是三边区边就是偏街区域局长刘军峰了甘肃内街边杂杂卡巴的西交不堂 卡巴尔加金甘肃林波经纬参赛参与公司进口啊天灵气改签别俺做了拖长科学了密别地位开别大托卡级热穷爱巴尔图陪读起别透过抗救切切新的集体起来团集体起突破度我讲俺做三家新大图约不马赛他东地域决定堂西区的军啊铁站没了头就讲没别切记竹头盘谢谢不是林波经纬你
16: 托长天贵气经纬三区新竹三百了自己都学位结构人别七十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七七十 피제기 대회장 공미도 카바르샤지 류준풍기 내주티 고로 최토 챔바라 니싱 주비탕지 총구리 튜 미나구디 체네 디튜 구디 당시 대공 사사 변조로 사비구 변조로 피제 주기 내장키 시종 대화 라렌타르과 당 긴축키 자주 챈딘 도동의 척두 당까지 세도 수연이 되버티니 제 용수 양탁비 시튜리 지다와 주부당 랑랭다르위 롭종 롭소비와탄 중재신규의 꿀디동의 각제 럼룩키 주구칙시 미세레튼 니바르토 미세키 조구입마세 대회 세두디람 실송 조구 주티 구디조의 뉴슈유구 자별 제바규 벤저로 폐기 주기 총국 섭취 대신 키 테마를 캐리에 테리 니르교나베 규림 시뷰 섭주 섭주 베네 세트 초두 다르베티 시제 랑린 토교와 당한 섭지 가제 세트는 인치 딩키 제베 자주기 타체 니부송규 타제없이 두가나 타주규 된도도 규제 벤저로 폐기 주 능구토 뉴람 샤통 제리 칭디 시친 구주티 욕디 처리 시피를 당 퇴직도 구디 동교를 교내 규제타 생각한 걸공화라 콜주탄 디디 탐습 제휴 로교로 리지 조원이 총리라기 사경식 처리 선배 파라 규림 시부로 닌치리 고르기 없이
8: 켈레기 미나 퍼주 출교 제 미괴부터 폐토 용 미괴바 람다리와 동취장 토교 제토부 총유 텔레 하세 변조 살비규기 레드뉴제 교수 침범마세 각계 세도 락린다와 탄 총일 크루 리스 동외 순념 덴베 세티 토야 교류 없이 첫좀 나숑게 레드미너 용조 섬무 총화대 초교기 세도레 만초 카시니미기 미망나 디게 좀바타 피게라 샴디 슈드나 듄초소 겐디 쿠르페바 제괴베 제규 제기도 각계 세트 멀티 겸네 만초 네바토 팀달 디즈타 튐바타 쥐장아 왕제 쥐괴베 챙규 지기도 테니 숨제체나 만초 레드윈 두베 카초 유라 타제 양유시 카초 탄 타제니 라사 변조 사비큐 변조 피게 쥐기 초규 탄 각계 세트 럼루 쥐규기 대화시 각계 세트나 땡과기 제주 숨줄하 삼괴네 레제바 겐지 두바 록친 조네 랑게 신지 땡과 제유 초대기 세대나 문지 외족타 팅직을 세시 둔초기 섭수소하기 랑제티 꾀주 초보타 제10초배 10제 세시를 교류 민을 변조 사비큐 변조 피기 주기 내주티리 비둔토 유림 시부 섭주타 육지 처지 십실 차도안의 둔주 뉴주조 람수하기 제덥 눈댄타 유남진기 십시 람수도 교내 라세 변조 사비큐 기뉴제티 미길내 군변초소 군디 동신유입시
16: 공토 남부지 신초바티니 팅디주든소의 지자치배낭치낭 고주토 차도니 튠조르타 럼루키 예쇼 윤디 치바시괴베 하사총기리 변조사비쿠기 초두탄까지 세트 펄주 출주 재미괴바라 토구 경료를 치배고로 니르슈비티시
12: 喂, 别闹, 快出去接穿了休息
13: 가지배, 죽을루배, 출루여세규배
12: 아,自己
13: 看着念蓝卡巴东大宁不得参手 中国古筝界开发动大三万 AI 开发大呢体外我做的事
5: 三军高速三位唐三一个路
8: 杨塔三九这位杨杨一的路
5: 盲水同内另位盲心的部长
8: 错位牛牛的门边归三一坨了
5: 他的契机三十不定本就龙城烟城里过体外龙城一三军球队的菜三军滚队滚中行
16: 再来一个，下面的三九路军队这边能怎的？先行来说，
5: 军队三九路他也讲出来，军中怒火凛凛，铁了不？
8: 三九路军队军中来怎去？三九路军队能怎？三个人家到唐伯年西北牌也用给球队车送去给七东南边去人当国儿同学吃泥塘叮咚孙悦不是西北南天边境南面我真能吃
16: 三个人刚过几个手里西到穷了他留到我唐伯年西北牌也用给球队车送去给七东南边去人当国儿同学吃泥塘叮咚孙悦不提推送不来家家女士健康成就泥盘的也用给七东南边去家家居住堂成中街送月费上街街七九从军批解了相对学位来地开进系统教育另外上街图每次撒工家堂对着天气月边囊球队车送去家堂出去的街堂车送去西解决所内轨迹车送出个季节月费每天为空球队车送去你把切动堂对着拖动了轨迹动为过去切得不敢去对你球队车送去去推来那把题随军去连轮堂所证明南门金堂、泽村金器、团结堂，协助南镇丁石器超速救活了各地当地。凭借今年年底，水军今年个七节土月半呢，吉南堂积极的相对表现，考虑年底超速救了救不是。再来一，到堂部呢，西北派了三度组别七节器马脚起来，趁年学生剩下，提高了几十只能团，虽然没提起来呢，提节奏我真能是。
8: 사과발총된보내시도총발신나다오당분내시배팔개용소치계기먼저킬레팅이하살바주부티로콩매
15: 송물레자자니슈차송파르엽시
8: 총동
7: 베징기 투주 진행 앞에 치 뉴슈 신인기 추주 뉴슈자 송바탄 가르마 계기토 라주 앙니르 송비 미슈 부주 양규 니바닥 진키 F요 겐지 미슈 푼다 앙니르 송바티 조준 송가라 편동 디네네 메바르디 편동 제유시 하람 가마 추잠 키 제수 부주탄 미슈 푼다 데랑앙 카체니 모딘 키위 콜람 토리바타 카규바츠 숙신네 추 레보 유진 편동 데라 총유지 카주 콜람 토쇼베지 모딘 키위 고림 따라 파낭 스지키 디브디 말아다 랭궁앙 경료로 디디 토비부터 라주앙 일송비 카규비 초중키 라주앙 일직비 카규비 초중타 콜람 토토 지리 제주리 파낭 스지 수자도 지링 라주앙 일송비 카규비 초중키 파낭키 세소타 밀류 심주타 지슈차웨 월캄 제리 파낭 캄키 라제 사바소 캡콘수 최다타 고유주 팅마 제주타 초장내 퇴비 자주 팅만 비주 인식 초장 진행 키 디체 디조 탕 최다 송종 냠스소 키 랭기 리조 제주 인비시 생리게 지월 레소비 긴강 표쇼 키 딘비 총도 니류 전도 총기 토 사겐아 초도 대고 키 시브레나데 세남 디기라네 리게소 모르는 시
8: 진정 앞에 체니 주신이 수균 표쇼 소재 타 팅르 크류 송외 도시 송도 제외 표쇼 키 딘비 총도 디 토간 너나 키 긴강 지쇼 튼제기 딤베 총도 천도 총결 토스 견안 초부터 리지 케젠타 크류 송종미나 리그대 레슈미나 살레리카기 케범망부식 총두 유원소 페부탄쿠나츠 냠토 페쇼기 텐레콩베츠 지쇼기 류서부식 체월 딤바나유브지 노나라 토강기 투싱 시뷰기유부타 강티 류뷰토기 차시에 창마 노부인신 지워야 초베 사퇴 쪽바남기 뭐네지나 자시베 양놀 케바시기 너나 지쇼기 룬디 칠레 케바 바르 로주 남게키 로주돌 하린 사공 민자웨 너나기 나가타티 지웨 케주라 처용네 독심낭네 수윤기 랑제 균진 타규비 디신 이슈석실레 피디 심주 난카 야베 미리니 기랑시 규제바 망보 젠디 슈타 사르 정신기 덴베 초베 사투 장도 긴덴 케노나 지쇼 제베 지스 리그드 튼세티 딜랑아 총랭아 뜬토바 총유업시 시도 총발신의 지셔 디나 노나키 지웨 마주 규제나 송배도세티 통매 갸정업주네 갸제 뒨주파 림신 토르치부탄 탈토기 미세니 갸제 굽주 심바 체규타 규제 창마 시제 차내 초별 사도네 렌토바 체규리도 생글링게 니절 총은 신지 나 코모 총계계 대유래 공기 윤조 타즈 소소 랑갈 꽤 미조베 더깁시단도 10대 낭태인 변조라네 모드는 그리
7: 진등합의 체뉴슈 신인 송은 신진 나 코모 총기를 링내 류제 유고로 롱틴 닌틴 지겹주의탄 나 코모 총기를 지디주 니기 냠제토 더깁당네 팀계강 미미 롱동토 규베탄 디게 뉴제 유고로 체바 대신 랑갈의 윤주 하자를 제바치 딩고 체디 사대의 중컴 머티 니송 체바탄 유고의 최소탄 유노 딘자라 기능 체바 유고의 멍투기 디람 첸디토 동주리도 더접티 대유 제팀탄 팀수 실송내 쇠바탄 샴세키 각동 제주 릭시 카세 쇠유베티 십진마토 바라 아진 강격탄 코누 리우소 랑중 송종 쿠이탄 중컴 머티 쿠 미미 롱동 체소 조규 체미 접바탄
16: 가르겸니 되버탄 체리 독십소기 제고 비미적바 체류기 지시탄 게르니 소기 케니르 미규 토송네 팀갱아 미미 롱동토 뉴제 유고로 디주 체규 띵과 체바 총의 신진 류제 주기 십진탄 토당 겐렌제 미바라 윤주 사제소 초바 토위

0: 시베 강티 공두송의 강장마 대니라 코구구 요르발라 세브라지 슈베이나 시제타 윤데 다가는 신기 락젤라 소바 강루식라 고급암 장자 강인버디라 고급바디 고아체버디 야도 빼샤베이나 강시에바 강디 고드부 빼툰도 딘데지기 난래 강아 강시베 지데 자디 니레버디 마음 깨져식 임바디 시에집에 민디 숙수 코어래 은디 강다자와 자제 지추도 땜발래 치다 강시에바디 메코어래 단당한도 롭종체베 빼디 개딩한도 시에룩시에식 터네 시에베나 강시에바 강태코 로알라 대지이나 강디코인바라 다리이나 강시에바 강태 다른 거 대디라 시바세지 자지자제 강태 코스잖아 당부 강아 강태 마완 깨져실로 고아로 봐라 딴 입에 강디 대제 야다르 자와다 머체 대다디 제일야이나 시바세지 기다시장 자와리 대머체 와도 고시베 제부댐베 차외 민시장 자자 강치마디 강사식로 고급어디 세부쇼보로 와라 제장 지제 고든 댐바르 주바 단다 이나양 미제 탕구유 지범메바 나도 댐데 용구지 알아 제장 지마 야지 휴게 농진 샘바본 남기 공항에 빼샤제 테다딜라 사슈마슈기 케바다 제베 토네 강랑운진 기능신 27고야디 개침부시라데 알라 샴나 대동아도 무티제 빼샤나디그레 냠바 강키 랑기께 강이 시엔라 꼬여버치 빼디난레 강다 니레버와라 냠바 강키 시베 강아 강디 야사디 카레스나 치바세지기 라인베 카키구 키사 키시바디 윤러레브르발라 당부 강아 강디 강사지기 고구구 유바디 고아체브르발라 강든이게 퇴어몽그 댐베 튼디 카레스나 찔러죽베 튼 라와레 이내 고전면 라와레 당부 강아 강디 강사로 고아레 딴입에 강아 강디 고바고브레스나 기웅엠바세디를 자워루와 기웅엠바세디 다컨데레스나 균탕 현자 멜릭베 차샤다 인베 소소르유베 균티 미시엔라 고요바치베 튼디 댐바 인자 강다 치마디 고자양 카레스나 균디랑리 제장 균인바디나 세월체바디 공두샵에 빼티다능신 강기 강릅 당부 강아 강자사디 치바세지 가구 기사 기기 뛰어 자와 인장 당부 강아 강디 강사지로 고구기와르와 강럽시베 강아 강니버디니 럽시베 차원민디 뛰어야 제두전에 럽시베디 자디 슈게 럽자양 연대 이번에 강릉시인버디 고알체버와라 강릅 강기 강릅 앞에 대동양한도 샵이나 강티 신발즈 더부 무두잖아 강릅 강티 신발즈 심해 강 강수마티 윤두시에게 락제 시자 윤대 리베네 시바 텐이라 고구르와라 다양한도 빼직샤나 디리 강대바 강티 드남도 더블 차순의 시에브나 대세계 차와디 유장 인데 듀기 강아 강디 따자 대비 롱예 윤두 년지 첩전 더부 강릉시로 코어바라 강대바 강티 퇴남 인데 작바 투디 대모 년지 첩전 강릉시기 댄제 퇴디 심바데스 지추도 시에 롤라 지추도 시에제 치다 강 당 강이미 메세웨 고든댄주기 남바 디릭라 야이나 지저 뭐 세월주바 숭바데 디고라 야이나 냥어도 슈잠 다가시여기
1: 단더니 삐진키 치즈주뜬 닥다지
2: 까망에 생구루
3: 新疆的公司

생각 남소. 나는 유행하나 저 초에 처리야. 선범하기 배급을 개시 미식이 재련의 중단시대 비기는 계란기 토리야. 땡땡 자소수기 노아진도 갑시. 당연신 하나 저 양심결하와 지배급이야. 미치게 중단시대 비기는 예가외 미단인시의 자성길. 시장 중단디는 미편전 청균기 특구의 참모디지라 양 미신다 이왕초과 집에 탁성기 뺨가부디니르시 다디랭기 리제가지 추디시베 리젠디나리야 나부초 중단단 지외 송세카지 추디시윤

지린 베기 라이다 나웨 좀종 감시 베시에 대한 게 시지 하섬타 참벌레 주베 케미게 랑당 토간기 리즈나 츠웨 츠숨다와 가보 케타 나이 동라 좀유나 안츠라 남야 파다미 좀종 감모 냠토 덴타 시브닝신 케미게 좀단디나 싱위레 하다 팅상게 츠웨 츠디니레 실류타 좀단디나 안츠르 괴베 청모디 인자 다도 좀단키 더디로보 체징 베타 농제 덴베 덴게 츠와 서반 유튜브에 민딘 쇼옌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조께 딱다지
1: 디카르니
2: 테니
1: 엔종 룽치 년치 레궁 에게 룽치이
3: 로트르 디니 초에 람니지
4: 체리르 디니 세주 꾸이지치
3: 디한기 소아탕
4: 루튼기 소아
3: 디기기 소아
5: 초에 람로
6: 저스탕 덴베 생남 초궁 감상 탄링게니 생우초페 리첸디니 편종농친인친리쿵 표게농친키 초에 람로 시베 리첸디지
7: ngali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 숨도 마르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 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도 충미 사제 척도 세야게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규네 샤마 짬부 숨추베 발리아 인다 모세 수입나 저타 신도 수입나 저 최우리스 셰코도알 대도 돈 약주 충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 세타 초주 이 두베게 모세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디 이내래 당시 되게 좋은 거를 쓰게 커도 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에 세리다 시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제조 당주 제발로도 렐하버 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에 기랑게래 세리 쇠보다 신도 쇠보 망스 쇠나라
0: 요요 부모 다딜레랑 그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료지도와
1: 어떤 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0: 김다남 초당 선발링계 공감사 나란주 철신신 군용 지뢰고 치차추 표계 롱칭키 깨삼이도리 채나 신진 충활가르치 나님을 긴신 리센서경 쇼킹 연치히
1: 표계 공감사 나 리센서경 쇼킹 더스라히
0: 로 다시슬하고 당 포미리아 철신신 깨삼이도리 채나는 김장롭수 낭첸 구제쇼위 김다남치 김장롭수 낭첸을 토근

0: Kendra,
1: 你是要买的状元是不是吧不然说他来个那边接了呀你去跟给他去老中跟那边提呢你先来开的爸爸去约不呢来个那边接了新大大就当给找不是吃住过的是他提供给你做过提呢不过得说春秋高了呀老中去的亚门的旁边差点当叫亚门的旁边先拿过去老中前胸叫亚门的旁边当然最难叫不是俺最难我要买是爸爸来留不要买是让给人这么几叔叔点解
2: 老兄弟，俺回答把他姐姐，这部电影也会是特别的。伊那里，某人给生病了呀，碰到跑不离他个来水平呢，天价个超难的，是许多啊。
3: 谢谢，他不住处，他的到处不下着，有对准备，一个忙不起了呀，就当连起个对，叔叔让了呀，没些年纪，人口人心个托呢，硬扯不打，甚至天价就硬过要些。他能心个能，随他听不到那么脆，硬不给你的，就辛苦伊那面都偷拆伊那面都，天价个金币不住嘴个，他叔叔让你甚至给。
2: 前辈恰巧的呀，这车给我一个，他那打听着那个要买些，看来水平能水不住，所以不给你的，错话的还讲给听不进对上吧？他们能不出给这个那路难打，写的给那么久，等着仓门也能不住给，这个什么那路里呀，操心什么就用对上吧？他们能不能打，还是俺们家钱不给为能不住给，新车的体外养车主这个是啦，不住做穷七百，对你老穷七百，绝对不出的呀，人心他，店家给操难定，可怜可怜。
1: 卖不拉不，吹不，对这几个金币，审查大，对这一个，忙几用个药是小的完了。当然是，当个那是修账，看了也修不得心，看到人家给动眼贴，也没那，审查贴，当个了也短下边呢，不去错了话，给不贴，那你好过节，旁边拿不贴，好过对，说说嘞，你不了呀，俺家那年生的钱过是完了。
2: 嗯嗯，当然是了，当然去，南国呀的，看来修不能疼痛嘛，也能，给不得那么去，心里给那么急，
1: 那钱他第一能稳住给，吃进打不起是吧？天天也不住给，生看对糖点钱。当然，随给他忙不几个休息。经常六十多的，俺六十几个月，经常六十过给六天点这一年，忙不几个牛月。但现在的不过也这个生产钱啊，糖提醒多，俺不过的也好养养给钱都银子啊的呢。到他们几个我呢，的生产单生看的多，他买不起这些修断了。但现在的团外头俺那去给，巴拉达阿妹让给钱都银子啊的呢，可我要几两是呢？
2: 第一个老了呀，给什么钱买着使用断了啊？这钱不能他不住，简单的，给么几个？人家点这干了，给那个呢？去给么的去谈恋爱么？对吧？嗯，懂得钱么？对吧？看来需要那不住手机，用对上班个呢？去给差些不够的呢？没票就穷着钱，那什么上点这个偷工藏猫老了呀？要是，现在那点这几个呀，给我单独给生产点这几个，你让给钱都银子呀？对的呀，让我呢去，我也说不会钱都这边，也能我也说。
1: 开车都这边，对的呀，广西这些我都是。
0: 唐山县杨安村俺们俩邻居，唐人是巴拉邻居，每天呢，开了同一个的是，那不会是会看他这边那段就我同一个的是。现在大巴的是不会的，没几不来的，但有些是车间，俺让给三不能行，不会的马虎了呀，去村村是车我三不要的是。看到旁边邻居给说话的可是呢，店家给苦油钱呢，不会的马虎不听的，店家去用伢钱都是吧？
1: 嗯。
0: 但一年嘞，俺们说看到邻居给一年嘞，同一天了呀，唐人南街。
1: 看到看上去不住给，但是听给你说买去吧，是吧？几所套了呀？但是那个买吧，听这几年别说，俺那说旁边听给你呢，几所套了呀？这立刻不要的，省省给省不起，当过去有着。
2: 是了，他听到那么说呀，许多俺那去这进的厨房，一个看买不起，就你听俺的六零年代产的那，经常没有我这个呢，他硬扯给那说呀，开就是，突然买他听这一呢，俺那说金大仓。
1: 路给决定起是吧了？是是是。现在虽然没把不住给江浙里呀，这土产拿回去，但是呢，不住这个一个套的呀，是说个女的给要钱，吃土个越南们那生给土产，但现在经济又是，但是呢，那生意来得白，突然开开买不赢的是吧？你农民那时候，现在他上路很穷苦些，他对对，现在这些钱没，现在拉手背给，他生产忙不济，但是呢，他说说生意，刚才听那老人家随便买菜，
0: 부족.
2: 샘체 다 남자디네데 지금의 토니 부족이야 유지지고 동안. 제자는 샘키 투주 나리야 머리하는 수념토 부족이 이거 마당 광기 샘담지 세나도.
3: 럽튼기 이규티 마주탕 타르니르니르 주기 럽제낭 주두 카스카라 자라기 남식 토르토기도 럽카나 차샤네 니마 당자외 고르민도 럽마사무 갸중체 대샤 카시에 지시지제 대샤 카시에 나요 단제 대샤 카시에 시지카지글라 튼동루진 치무투바 대샤 쪽지간라 쇼자게 칸제 대샤 낭바간라 치타메 동주기 제이 자샤요리 타나 럽싱잉에 수투수 퉁퉁티낭라 창물 흘리시되게 뉴뉴리 니고르글랍자 참호다바다체바탕 갤라기 타딩기 이규티니 개침싱 내세는투 나랑 틸랭암자랑기 니에수수 결정체베 디네라 케부무충탕 시체네디겐 알교심무투바 타나 이제티 야부시당토 아용삼쟁암자랑기 이규티 지삼니나 예심티삼기암자기 럽센소두레 심바잉주기 지시지 티베이나 야부시 티코르투문도 넨덴기 갸중치신 유베이네 니에미 쭈마타가 레베낭레야 콩도마추베가능이 힌샤 미징와 이규동부티 이라첸치 심티치티디스차주기 우경당토기문도 니에 심바네라법제 이규홍기치치디 양부시티니데유도 이네 암조나라 가창탕 응짐 럽짐파바 라속베 기치티게 숭미기 뉴쇼식당자와 나 담불담제샤샤 니후다바다체부이네 민상매주와 동세도 주그리 삼심제릉기 이래래 만주래 예수의 발동시고기 만주래 갈래카야요리 지달지주문왕 죽덕체이바이나 지달섭제 노주총랍도 등외라 만주상매 카가라 수수 뉴쇼유구둔제 균형지신유 长修修给各种盘都不一呢难错心里累积汤规模忙自己擦地拥自己拥修拥自己这些 萝卜平平一再来看待就对白日话语
1: 김다랭기 공리야 땅 롭디롬지기 삼담디년 초배지리야 샴리야 모투지에 我去祈祷 这次学别一个空气 暗照给 铺住了人数这把西别 龙铁调가 통제了呀 지수나로 롭튼키 이규카 니워자시 진진나 자차퇴러 김자나 티웨 뇌수치 추구추심나 남자리브자마힌바 파멀행예경 이제공기 남자티 숨미기 뇌수치능신 치타말 부주남 우양동가와큐르

우유드 오르기 섬즈티 차드웨이크이 섬소 돌라 리무치바타 큐버지 차드웨이크이 뒤쇼 하장치웨 초디기 릭시 사르도 통니 뒤에 구유규가 뉴르세 와이 초디탕 댄네 민자와탕 와이 초디니 폐지 외기 뉴르세기 뒤윤규 체바식 인야 콩키 사르도 통웨 초디기 릭디 뉴르세니 외기 뉴르세기 주제 직삼도 리부유브시 차드웨이크이 콩감 뒤뷰기 최도 집에 미과 뒤초소 대디 초디기 릭디 제수 신라 뉴베나 뒤에 추기 릭디 가식 제수 티니 뒤전인기 난르도 응어쇼 침비 슈톱지 틸라 댄네 닝뒤 난르기 뷰뒤 대뚜인충와 사르도 도없이 티니 와이 추디기 칠레식 자완의 민비 자도 웨이크이 추디르식네 틴제 추디기 릭티니 와이 추디마 인발 록뒤라 자레싱 뷰뒤타 차라 송베 릭뒤기 주버 최바치에시

0: 你这，哎，送，哎，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人，大 세빈.
1: 시.
0: 이내래 제리야 니 차외 토리야. 니시 군중 시야기 뜰롱 고미야기. 로브젠 데스 뉴비 봐.
2: 어.
0: 보라 데스다. 로브젠 디르데.
1: 그그리스.
0: 디르다 데.
2: 아니 보랑 그 락도 가바나드베.
0: 오 다그라.
2: 어. 데.
0: 디난 그 결락 소야 능시 콩기. 루브젠 나 롱중 심도 왜.
2: 어.
0: 이봐 야오. 제 장비 이비다.
2: 어.
0: 니시 차장 좀 더만 맞세.
1: 시.
0: 더 도이나. 세이네래 진루당도 얼세제.
2: 세 진루당도 그리스. 에. 어.
0: 제자니 롭조디 제비바
2: 어
0: 다이나 매 큰이 사고야면도 보라
2: 알레
0: 또 대보 시작도
2: 지진제
0: 보라디 다데 신나다디
2: 아
0: 다저니 앙다 기랑가 직시르다
2: 어
0: 롭유 디날 게자브바
2: 안나
0: 퍼블린 안다그레
2: 알레 지 뜻이 근처에서 저래 지니에 디들 규무지에메 보랑가 꾸징아 럭부시다
0: 디메베 아위 마스터
2: 어
0: 아위 마스터 파시에다 남사 디나 로그인 게 퍼블린 전 다그레
2: 티 니에 하고무도 푸 꾸치 보랑가 가 럭부시다 응고
0: 지스 보라 다 계란 됐시다
2: 어
0: 제방에 계란기 지지 좀 두고 디마 넘버 봐
2: 어
0: 디나 야 로젠디게 테가 신 다그레
2: 아 네
0: 대보라
2: 어
0: 저놈 고면 좀 두고 장백급이야. 네발도 있는 샘띵네 대번하라. 대번하지 장벌봐.
2: 아니는
0: 수급게 내시드게 까까 좀 두고래.
2: 하고스 하고스 야주 아부 응고. 씨 보라는 야주지기. 다 보라는 숨부 쓰여서가 응고.
0: 개능 말보라. 다 보라 야고 장하라.
2: 요요 부.
0: 보라 바이.
2: 어 부패 아.
0: 와야.
3: 오지 나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2: 네 뭐라고 세고 디리네지 뭐라기 네 가르사 착시자야 매디 싸우마리라 맹가래 쪽마도
3: 오지 뭐 디니 가르스고래다
2: 어
3: 매 마세브체 맹가래야 딱제 제가 멋진 비이나 네 나저디 도르 쪽마르베 뭐라니 나 쉬고 있겠구요베
2: si morani nye di je sme de shida ngeral sheo tire nga jilina lunju chi du puji tu ju
3: oh
2: oh pudi nga ne shi kun jum tu be zelun gom ya di je jung o ju che jung a oh pudi ning je
4: bo gra ni ma na zi bu shi ra yu si gi
2: me mang gu se ge yu ba oh de ne zelun gom ya di je gi lob jung di che be ji le an ne shi di pe de sang da chin su ge du wa
3: oh
2: si che za tire ne 몽라니게 내시군 좀 써야기 전룽 검자디 야호 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채 우리 쓰도 안 모
3: 어찌보
2: 아
3: 다딘 저기 편바 유나도 나라니게 대부채 제 야호 제 장도 아
2: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알레 니엘 갸나게데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젠리스 도중에 어 이다 뭐
5: 저런 권장기 로젠 센시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딩만즈
2: 오야 꿈 어이 오도스 지 어 글리글리 말레 아도스 아도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스구도 와게라베 뭐 오도스다
3: 都是这边不
2: 대부채고르다 뭐 대부채쇼
3: 요요요
2: 샘띵네 너만 이숨게 대부마첸 더마다
3: 요 아루씨 아루 뭐
2: 아
3: 뭐 엉아 구유관이라지
2: 아지 개짓말이 뭐라 흘러지지 어 글리지 아 아지 개짓말이지 어 뭐가라니데 대라게 디시도 구유자야게 전룸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 않도 야 남산 어디 고맙다 개짓말이 개짓말이지
6: 이다
2: 어시 엄지라.
1: 내분이 그래 타스 존스.
2: 어시.
1: 어제 몰라 그 자식 돕시라도. 튀긴네 자식 좋아 맨들 취는 거 말벨.
2: 엄지라. 디샹은이니게 내시 군 좀 지하기 저런 꼬미야디 제 자제. 내 큰의 세요 말일.
1: 라. 내시 군 좀게 저런 꼬미잖아.
2: 어 어.
1: 몰라 이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리야 이신한 고블레. 내시 군 좀게 저런 꼬미자세야 텐조. 멍대기 대변한 게 과요래. 드레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토만도 내수 심플하 조지
2: 창문소 년아 시기 멍데레 이지 차차제 능미소르 라지지조 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노 주마네 멍주기 테브 켄니 지그메르
1: 난츠 멍데레 가갸타
6: 제리라 이치 남고

제로 제공 구지 숨소니로 공기 모두도 최다 제신 초대 리그기 리티 뷰제 10제 체린 차고 바삼시 년대 공기 뒤윤다르 최다 강도 수나 메바 최대 차와 결대 전에 공기 사도 통과 초대 리그티 리기 설업 디브도 당신 사도 튜비 뒤전인 판도 중에 뷰제래 차례 최도 송외 리그기 뷰제 파장 지 개변나 리그 서베 뷰제 타 뷰드니 폐지 저수 민배 지제 톱시 Ningdo Dembe, Gibuyi, Jumna Mijub Kangyang Me, Gaya Nagba Matorna, Ryu Namgyang, Tewar La, Jibadar, Ting Tier Kongi, Rangi Giyen, Rose for Yi, Mao Mumba Chene Sungbe, Lugdu Manjibe, Rigdu Shigdi, Udu Tongtuba Chungshi. Emma, Tini Udu Shi, Tini Anzu, Lomangpur Zewe, Udu Shia, Shi Chadwig, Gawa Bumgin Udi, Urgibshi. 最大抗议民心不难给接着的狂魔态度藏美空气太入地狂大念度巧娃蓝不出群娃嘎住给不他空气乌丢三度逆不他第二心就给巧娃追度开度拍背切记了心对切记诺贝尔贴不错背空了接入切东古结束就算个罗诺贝尔乌路日别拆开心碎能给他接不是乌丢三度通话题明日给对陈宁给主持西多切别广播杨木去 我们录制别凶录了去完什么热当人不群玩车型明日给对称给女巴陪着七八西进色电不行急忙都当我是恰的为可以电池学不到对称给起来开吧忙不行车呢哎么日个配不是满恨团给七十七别对称把的心就输准给两个兄弟对称把的汤部把的立住穷计狂一目计心拉了样引起落不是 怎么没住听你们就坐骑忽然做宁队围路他日队围路给心住了两个热心对称给女别骗女对面闹事控制了切工顾别顿就停息了到我顿巴顾西不是提对控光路给就开松了离不有事

0: 토르 슈첸 당유시 셴야 니동 자매 뉴슈 로춘토 로브자티 퇴롭 냠지 띵 삽도 동아타 소종 시당 사도 제바 소종 기 캡제 체로 동아 제규 림제 됨나 미팅 체제타 체동 하자미야 지소 젠티 소종 제바타 내주 신규 체제 자자 주주레게와 절집 소바타 살라장겐 소바소디 남자 내주 투제디 자자 자스유시 생린제 나와 당분의 집에 팔아 Pöji, Nepalani, Ngozen Chuan, Shibja Ngapchul Hazam, Nangdeng Chesha, Shamla, Tikoji, Nangdeng Shibja, Yishin Yangzhen Lani, Lengje Choyong Udru Nangshi.
1: Sinro Lengje, Nyecha Sabwe Barra Lhasa Gagu Lekungne Shido Chungwar Chingna, Chilo Nido Nishu Zizhu Lue Dawa Thangbu Ne Shibye Parra, Pöji Gagu Yu, Nepalani, Ngozen Chuan, Shibja Ngapchul Ngapchul Hazam, Nangdeng Cheba Ti, Tu Chungbule Gyeche Gyatang Chukju Rebge Pa Yu. Tian Senzi Puli Nangjin Timbu Chebe, Sadu Jolegi, Tunze Timbu Tang, Kuju Ginilo, Munshi Timbu Timbu Masi. Sobu Sadu Zare Nunshu, Chungdu Nundin Chine, Gekam Songyo Tang, Benjo Pigan Yigar Pimbo Tobar Gudi Tang Yu. Nivelo Shirin, Puigi Jole Shikun Jin Tang, Tendin Jin Le Gundu Gudi Tangwa Tang Dune, Puli Senchak Chumre Guiku, Timbu Nga Parsin Yu. Tina, Tasa Gagule Kungi, Juni Senza Dipzuki, Juan Donki, Chirsi Tungula Guidi Huda Dangwatan, Rangyo Jungi, Jiyu Di Centan, Jolegi Sota, Tishin Senja Nanjin Kileje Ranguan Jiduki, Kundo Kuki, Jolegi, Senja Midangwe Netsuta, Nanjinki Guku Nemin Tito Chedi, Nevale, Bule Mosin Kurim Timbenga, Nanjin Chiguru, Nushu Yugu Kinan Chesha.
2: Single Mugang Penjung Yela Mugang Ki, Mubu Lakjang, Gor Tungjuru Yedong Legi.
0: 편정的냠도不再拖延偏见的不决中国新的女家편정演了女家森林界定的三九滚队滚州设备雷阵学生大学校习雷阵的总体监管南京此人王大拉他是不是千滚南京不上这么多拉水
3: 谈的你毕竟起去做你学择记大大事

0: No, Sinam Tso, Mutun and Tsuchin Chenji, the Gujin, Sena Shunan can kiss in trouble. Chamila Paget Zama Shuni kiss and draw Kone Gopi Betty, the Namson Yam to show ye. Kone Yina, Zang Yu Shizi Chone, Namu Tso, Jobe, Samji Shuguta, and Payu to show you where Gani Bunchi Tan, Giway Singin Trouble Trom, Hingela, Sam Kisun said the Puguta, and Dineina. 俄罗兰的南北松懈可容及日归修音所南下可能以南松懈的库兰坦列日基本音被乌兰林给了亚培育坦的内音出借起别推前下了你为参点其不所捉不用被民顿修音所南下
1: 那, 你给这里续别路线冲铁道这么些的三呢主北结束三期路线的既然给日归续别乌兰林松懈纪念被修音被三罗南修音了 Lodine Chemilia SL Chinamba Kungay Nashigzi Chongki Dun Chu Chu Chu Puje Chimkanalia Shu Yubi U Dinzin Lata Uina Nipenla Uina Pinzola Tanishina Tupien Lata Jessinilla Nindarishi Tosin Chubyombe Mundi Shu Yin Sichinansha
0: 那今天母体我们去新人传播你们三点来训练可能呢今天里前三部体育节朋友跟着总日新乡差不多重村南投修一位旁边去谈传播传播听见当然是朋友级别列入听见了下面可以送些的朋友也是那些
1: 那从那么做下面了我们去呢铁东看哪里啊陪陪些吧几个连南都了
0: 老人什么看不上
2: 那给真正了他给真正了不敢上。那不敢上。那才能还是为难。天津我第一个了。那是
0: 谢巴克内呢？
2: 这里还是没几个了。那是，那你给李三南吃这些水边松懈，吃了什么中了呢？但南北春节到我这么些不的赢了。那是今天你给固定那边，这里三度了呢？但那位春节到我这么些松懈的，天津龙天年底来我给吃了南京，我这把他呢？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2: 소식이 처음에 영원한 사바도 좀 어머나게 뒤따도 그봐 야 천주 남바 아니 도전하시지 다 아니 이라인 내래 아니 춘제 나와도 만나신 차와의 자신 믿으시고 있나
0: 레센러
2: 레센 아니 사자 강사로 시우래 농진 센터 영원다 아니 삼월로 세르지를 이 뇌에 도마서 공신하러 나시오 이
0: 레센러
2: 레센 삼월로 도구용하시오
0: 레센 도전하 러 주된 정보
2: 레센 레센
1: Lin, Kamsa.
3: Kamsa.
1: No, Kiran Tiang Pashona.
3: Kila, Mata, you didn't have to do that. You didn't have to do that.
1: Listen, Lola, Tijonala. When you get

0: 인제 차베나나라샤예 제자시미야라시인제 차베나나라샤예 라테제 제네 신도 망조 쳐지디스모 리지다도 미네 추네메 까베 염네모 세세라 세용 내용 모두 배 연감 너무리 시대 영화 대신인 주 주인이다.
1: 댄스 터진 난 쇼인 시대 장고.
0: 라테제
2: 올해 감사.
3: 고맙사.
2: 너 감사. 지난 생일 할 쇼나.
3: 로산 생일.
2: 레세 로산 아시바 그네 이날라.
3: 지금 된다.
2: 레세 라라 나나 저 공부 좀 됐어요 루시디 롭산라게 소피는 지유나라
3: 에 레리 지베 레로 영나 부지
2: 음
3: 단도 나트 좀 그 전단 나신에게 우다오 언들이나 다 공기 레로 영타 제 도면 좀 도면 샹나와트 총들 전단 신에게 우천들 나타 니메테스입니다 그러면 좀 빠상 좀 사트 진동 인상
2: 푸슨

0: 알레 탄샤가 로저 밀리아가 도스티 넘바 공개 있나 아 런지 종기 저지 종대기 있나 차롱기 발라 작바 온줄라리아 루시에디르고 슈제 뷰제 있나 남면 가가 기기 용배 면전 쇼인 스티 난샤
1: No, Motor Yung Anan Tun Chen Chen Chili Guzan in San Shunan Ken Ken Singan Chobo, Chamilan, Wadu Wei Lai, Wazo Ju, Shunyo Kone in a Sam Kin Sung Se Di, Sis Chong Ki, the Gu Lam, Dam Jin Sam Chu, the Samo to Shu Yu Be Ula Tingelo Puja in a number so to Sim Job Yong Be Mindu Shu Yen Suna Sha.
0: Chamilan, Dinzin last Tina Ba, Kong in the Lucia Di, Manatu, Sang Chong Ki, Gelalinga, Yonia Puja, Guleka Sushu Yin Stina Sha.
1: 当他能行个南村新跟初步成名了，用村普训练可能呢，看不上，以前做用嘛，天天松懈的呢，村当先学预备，我来领给你啊，表演松懈。军训那个，很多人呢，其实年纪可是不学习呢，给他领给你给，吃了那把，他才拿去给嘛，谁能个拿去新招领给他，拆招领给，怎么一年，他才拿学个音是的那些。老他能行个南村新跟初步，签了。
0: 当我来训练去，先嗯，
1: 参与的各种那个矿里啊，念住学习什么就，是吧？天天念住学习，那是了。模特用个南区先跟初步前的嗯，签了编不来训练去，先找矿里那个去农村去，先跟初步做，看的怎么着那些。
0: 罗成明了呀，罗阿卓斯提南吧，矿里那给了领给你了呀，人工得来学个音，想去路线的这个学姐，他啥呀？

0: 当个不小了，土呀，就到建设里头，真正人家对的，就到用小钱不是吧？
1: 同学，同学，我来，同学，我来。我家乡里现在的同学，现在的同学，他可不对，那如果人交不给了，如果你没空了嘛，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钱了讲
0: 저 총사기 치토부지입니다. 맞아 로미지 갑조도 만노베 삼미나 맞아 랑가루길레 시기 어 당하자 녀마레가 디시시디나 노민도 디이네 지도기 토레 차샤고 이나다 망미기닝아 자로로 다리 시기로 사 뒤진의 잠기 주부 맞지 미도 계시 여바 딱 갈래 멤버다 다리도 채우 시간 디버기 빈주기 내가 지조로 편지 써야 할소 영안 소파 요칭 지야 소 저와 간단히 담대 여기 요정기 저게 고치기 이나 다 나자랑 칸에 시에는 디나 저와 간가도 아자 지라 저 고네 건조기다 마트 돌이 잡죠 체브 간지 테리 잡시 돌이 잡죠 체브 다 나자리 있는 바로 지조 나자리 비슷한 사람들 근데 집에 뒤 샘딩이 있는데 가서 친구도 다 제 말에 자샤로 무자송고 탄탄데 수근해지다는 숨자 오도 때 봐서 괜히 당하자는 게 감조 진조지 다 되게 발라 지 지지율라
1: 그래서 자라 지랑 그 냥서스네 지 선난다
2: 담이 멍미 우디네 이네베 다스스 능민데 이네베 되게 저기 능미게 잡조 되게 저마제 노난데 저 되게 저 조셰 모베 대멍 능미게 잡조 되게 저 딜레 존재기야 내가 대란체에 내세요. 건조 거의 군에 시진별. 대미 능미게 잡죠. 디가자 멍미 우지게 로미 당 나자 딥게리나 참지라 속바 참지간 려사 인나베다 대퇴진 컬레 미 건조게 건조 속고 근데 너시 예속을 더우리리를 딱제리리 치지벨 대미 양 참지리리 간미 참지 치지베다 미 yāng hāla hā thālo e thā mī kāmen tse ki tiyanā le mūla mā sōku tāk jē ki tī tī jē sōn tēn tā rōng e tā tūre ki tā tse shūgū ki tā tse nila yinā tā kā trō tūk tū bā tū tā rōng e hortā bā chē sāng bēr tā hortā bā rāng ala chē sā tā kā tsui trō tūk tū ki tā tū rāng ki tse tī kō tā ala mū tū nī tā ala kāma kōnzu ki chak rī yin tē tēng kā tī tē nī 탄자 현재 송의 휴구를 대주기 내가 되고 제 공의 배상을 다 대주랑 공받자 모두를 다 역시 대상을 차시하네 보대 전조율 보대를 차시하네 다가 대주랑 게야 알레 소소랑 최고 유노나니 쇼고 무를 차시하네 납자 대지를 종민우 다 최고 뉴 직천하니 대양 직동하 제조기 대주숨을 차시하나 조기 다 다른 게 못이니까 세고 다른 게 알아 간 조조 봐도 대들에 매진일 대란 체선벨 세
1: 온데 나슬라세 다 단다 지지 쇼고들 코니트여버들 지나죠 냐마 진네 제베 쇼르게 제로아스 제지어 봐 니네스 난가란도 좀 전진 간신에 딜라 지게 전진 간신에 게 제지어 봐 디시에 디 멤버들도 지나죠 당연 대신에 가르여나 제지 당로나 쉬는 용도게 kina zhugi lamshoki kibla dad pina san chue ila ya chemoki tige katsu ure dad jigi digra chi yorwa tige jigi nyang tsa ure an yaan chue rosu na chie chie yaam na kiki sabla xe ruchi dang chie dhugu yorwa dad kub titu xe khar dang nang yo
3: nanto ya ya dhuti kawa mama pao chungus kawa pao ya su kashio nyuwa choya si tosi dong ye dad lu tine tinte lu dang ya re tine lu lu ji ta kan tuwe ta kan lu 고네 슈구투 유나이미네 빅터빅터 군데 가 가디 나가래 땅배잖아
2: 그래서 아 제스스
1: 땅 아래 좀 먼저 지강선 셰디 킹그룹 디직 땅으로 나시고

0: 最近人呢，他努不拢我苏的，吹点老苏那天人呢，米他米娃儿打着林奇女子狂别动手过了，老将他心就难看，简直死了他。我他别提及，见吃都是烂泥鸡，心看中大锅起就是你不的。米他米军你看看银别，一起吃西不贵，西不着林能银别，林杰呢先是优秀，下面啊这不个能听我的声了呢。
1: 当然，第需要的呀，俺做的生产的，他做的生产的中的第几节，他设计考虑要的是哪边呢？盘那完了呀，就给我当三十万嘛呗。第个来看我手机嘞，没事我都买嘞。第一呢，他把都给是去了，但是啥都配备，里面就用不赢了。呀，去了嘞，中这落那干部这里，他得照顾员工呢。他们说没盘那完给我当三的，刚来看我手机嘞的，没事我都买嘞，你刚来看我嘞。但我很讲究，但他是的，可是有时候呢，做做的说说，搭档的约单呀，的，也是讲用途也是的，其他这边呢，地理开始说了，但来了这个阿爷，但是开始说了，我有些就，可阿来个头发贵就，可没想到的呀，的，开始说了，来个头发的贵们都的，那阿贵就噻，等这个你就见呗。아나좀쌤먹기위용야좋아타나찍라라진데띠자야소든지좋아야잘아녀비네되게약스녀기랑도스녀제야소든지다제다제로소베지마흐바마산바좋아기랑리아지다지가소르다원유시아스네도지근데이게수망고지용세리다한양안주쌤함기토네지삼로스탄베나네수망고지다디베디도자시우지리다디베디마요바시우지리베세도면상야마우지소소생기기다지가내야두고여디문에리다니그게지기저조비는내주로하래디시디내주베들어가래이네다니야디바레고나레레가신유나스가레가신지다나주레지레지바라리아마튜야기규진디조페도시케지티도스틱다디스네쇼딘저기마요마상바최고디베개말에나스벤처잖아지갈수없다니마다지도님배가는지로순수집에제가제일좋으리세서된적이내수들아요나를봐다지계제지갈수없지되매봐계시리스는란리아샹쿠셰지베주세키라네쿠셰지베주마지야서그래봐야숄레한지나로레르치요리아니계지기베서디키란지고르구야서든지봐哎，手里看到每个参谋老去东部的，哎，那得没需要的，那里可对那里人民不是休息过三十年是吧？但顶这个说的是，但俺阿里讲的，俺顶这个娘娘有是吧？但顶住其他个三六五七七单子里，顶住有单下面呢，别的下下面其他个呀，两个头发的这贵个多呢，白些个单，你得白些个单是吧？其他大把开始接触多呢，其他个爱来了个。我打把开始接触，百十多米，卡里呢？我讲开始接触，我卡里呢？我做三个地方，第一个是三个地方接触，我开始是年轻时，年对我也长大的，他把多，俺就水军三个人是单位的，所以说弟弟弟说的他就是长着前面，长么少呢？没讲过就用，俺来就少用不嘞？如果来我就特别呢，碰到幺二八的，真正是三个单位呢，到底他是也不接受，到底俺他是在哪里待几个月？阿拉阿来托来，顶这个你就忙不参与哟。顶我那场内去上哟，等到建设项目修了，是空给自己学，你自己的三五成米都，得开始送药了是呢。怎么的个啷个的讲个落车马的是吧？搞把今年来看都是干什么？现在苏尔的车马苏是干的是吧？但他是干些啥子呢？怎么的个啷个讲个讲挂顶就是大挂，你他是要死的，他还能挂顶这个来他妈的？农不进来，我这当顶头的呢，农不现在就这样挂顶过是吧？他现在嘞，挂个很过，叔叔刚办干的，快没呢。那是他去偷，他开挖子那有那手嘛的挂很过，是吧？顶白的挖的，前三个顶东西忙不进，那时候就也不收进来呀，团呀的，独家进团，叔叔生的顶的，这话全部有了。其实有的脚单头呀嘛的，有钱叔叔生的脚单，叔叔儿子吃单脚单，没十年的，别能想想呢。미지리야야란지고그때진짜개지개수아슬라비는엠베두스개지개는삼륜문승아리야신다수직치만아치고야김제가리나삼위는깔래하고쉬우지어렸다 Kyo tungu yorwa di di su maari di du su rei se zhe Kyo tong, ane ta kyo di da midi Da ngo yimi rezi liya zi du se ne Ane ta midi liya deng su di nga nga shu ki ki yorwa di Niko le dogo shi yorwa maari se zhe Ane ta midi liya jik kalso sem na lo ne kun zing jang, tang sem jang Ane jik Da kalso re su su sam le na lo ne midi liya jik kun zing da tang sem jang ki yorwa kim zel de ne nga ne midile chi keji shewi na ra gyabdun khaba shewi na le khanda pegili ya phoya keji kyan shewa si yungu yorba di ta di kembe ane ta midi mi para liya jaylam le nama shuk chimu shivu chi kegi yorba di ta nga ranzu semkhaan kutuwa ne shewi na khari shegi yore slavi na mi chi ki kyan ta midi khanga res karta di di lo pera chi shewi na nga ranzu lubyu kaan liya chakba khogurba di lubyu kaan chakba khoguri lubyu ta lo mango matruwi na Muna cheche, ane chakwa shimshu kwa yungurwa. Chakwa di da aranzu lubu di nini yewa chiya yorwa eslawi na? Yorwa, da di da soho chun dagarwa ane, chakwa kaka dhugurwa di. Lubu da kha chayaswa di. Rema re di. Che zanga, pe di nangshin aranzu chachi miji ki simgyu liya ko kharso re, chachi ko kyungi cha, manguchi yore. Ta wengyang, Tāp yāgā chīli ya, kyoñ tītā mīdī, tā mīdī sīnā, mīdī sīm sīnā rā rā, tūsū pā kā chēyā yu dēn gyō chī rēs, kā chēyā yu dēn gyō chī rē. Kō tāngbū rā nā pīgēyā yu dēn gyō chī mā rī, shūgō pā chān gyō chī rī, chāpa nāng shīng chī, shū pā chāpa sīnā, tāngbū rā nā yu dēn gyō chī mā rā dī, kō lūgū gu yu gyō ngū nā shō, dī rē chē chē, chāpa sū lēn gyō chī rā dī pā chūyā yu nāng shīng, ānzu sīm sīnā dī, kō sīm gī rāng shīng wē sāyā wā sī wā, tā chī tā ānzu Cita ngan sini tu jenis lalu lagu arti ngan sini Cain ngan sini nyong tu tuwa di Kharas ini sobo nanti Nge go, nge nying, nge lo, nge labo, nge kan po tira siri Sem di kan lalu lalu nge sem si tuwa di ya sem di ngan mebe sas tuwa Ta wan kyang cita ngan su ngan siya di Tanda kyo tu daya rita aran su ta Lui da sem nyebo suwa di yu tu ngan siya arwa Ta toto oda di kyun di zu Lui kan yuebe kyun che di zu pa Melo suya yuebe nang shin Aran su sem kan yuebe ta Gyöng dōjā shidāng dīmū ngā jē chātō sēt yōrwa dī Gyöng dīsū inē yāng kū kā chēyā yō tēng yō shir dīsū kā kā rēs Chē zāng kā dīdē yī dīsā nē jī ngā dzū mī dā mī bā rā lī yā jī jēwā yā yē tāng sēt ngē tēng kī dūyū shū sō ngā tā Gā tsā nē dūyū sēm kāng kī jī kā nyō sēt mī dā mī bā rā jēwā yā bū dzū kō jēwā yā bū dzū yā tūn dā lī yā tā tā kī chū dūng chē bū gu yōrwa tā dī nā lō nā tā shī jī dī tā Midi dar midi gyöndi kandu chidu kagaar isamya. Dik so gawa tangu yoma, tuyongo mechala daa naari, nye dangi shiyo nga zin, tangu rane sem gaani ye gyöndi drupten gyo zi maari. Sem gi rangxin wei sai wa sigur, timi nani lupuru wa sigur da. Di karsi wa zin, sem kore rangxin ngo di, zangmari nangka rangxin zangti den gyo zi res. Da timi nani timi su zi ma da di gyöndi sigur da di. Lupu wa sigur, so so chi karsu re. Gyojin kandu dene, shugo tsu gyöndi gyo zi gyöndi. Tā yāndi pā kā chāyā yuñ gyō shirī, tā tī tāngsāng shīw shirī tī, shēn lē tāgī, rāng lē tāgī. Tān dīn chāyā kī kēchā tī lī yā, khuāb tī tēn nā, tā tēw rē shirī tī, sāmu yāw tāngbī nā, tāngsāng chēmbu shīw shirī. Sō sō sō ngā mī tūk chā shīw shirī, kār sā ngā gīli nyebā yīn sā, gīli nyebā tī yā pā mē rā sō yā yuā rī tī. Ngā mī tūk chā shīw shirī, kār sā ngā lūng gīli shīw shirī, lūng tī yā pā mē rā sō yā yuā rī tī. Āndi tāngsāng shīw shirī marwā yā tī, marwā yā kī rā sā nā. Nga zhen di tang zhang shiv zhiri zhen, da di kha chaya wendu bai saar da. Nga kiraan tangu lungia yimin da bet jima bet lungia li dayag suna, nga kiraan sazan jingi nye su yungu li dhe zhuwa bai shaa shaa li. Che zhan di dhe yindu zhane, so su rangi li yinay niya, gyun yuwa li da. Anzu yinan vishay gyo, ko anzu di korwaya sem jen se gyo, gyun yuwa li di. Anzu sangye maare se zhiyo, omar wade. Che zhan di yindu zhane, gyun do yuwa li, da yinay do yawa chi li, nga bai zhun che na, Nye gyöng dike kha chaya tu, lu gu chapa paa chubu nang si, nye gyöng dike zui paa mea suya tu. An ta nang si mi shen nye dhari. Wana, mi shen da dilo khonchu sa gu du na, khonchu sa du zane, gyöng dilo khonchu sa gu di. Gyöng dita mi di paa kha kaa chaya gu zi. Ser sha zi ngay di. Ta di kha nang siya gu nang si, le labu chi da ma ri. Ina yang su nam shaa gyöng de ne, ten gui chi da di. Di mung chung ki kye zin zamba shivu di dhek sung gyo ri, kong nang zu kye zin siya gu ya gyum zi yo ma ri. Mi gyöng zi nye te yu da mi ni kha kha re sumbri Rwa nga zu sim da sim mi gyöng zi pa kha chaya yu re sumbri Nga le dhagri, shen le dhagri Di yu du zi ne
2: 시리기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안주 매부스에 두슬레나 장아라주 증네기 야게다 불어 네 수유 증네 수인디 네바르도 수렌도 간에 렌바도 첩주도 미리 릉이기네 주리아티 하자 체케 체오시 리샤스 잠만 도저히 난자 응 그 그거기 링기 살게 보고 종이 난다다 종대수 소소 나로네 미나 마부친도
3: 사진도 못한 수단이가기 난이 디디 지시도 제외이 구매디니가기 난이기 당이 겹디기 주도기 겹중당 줄로 당 준이 당 벤저 당다 무슨 마음부터 좋은 건도 미르디니가기 정리기 무색이 제출지연 좋은 건도 대역이 단능아란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대역이 내내 대역진이 디 로규들링 다 줘래 마세가 당아란지 셰 샤브디 하장 그 손속 대역이 로가 갸도래스
4: 디집디다바다
5: 그 이분은 신나서 상담체 그 제외 계시면 되시는 거 근데 나나서 지소를 찾아내는 거 아니고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단 나나서 그 중에 이제 내일 찾아내는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 미 코란기 코란기 터들로 되세 유행인데 뭐 봐야다 연대행기 편에 중요해서 그래 그 로가이면 된지 뭐 후회 와봐 세상디 하장기 괜찮은 버릇이었으면 도시에서 내가 나서 딱 땡기 차라다 난수 미리기네 땅에 내리 땅은 시 지소 초현 영어로 릭슝기 조동 대비 용도 양미 망부지 이게 릭슝기 견 릭슝 코란 견이미 릭슝디 견쟁이 미 마누바라 소바 도서 강도로 임진당 부터 세세 아니 더 인데도 봐 조지의 견해 지요이나 조디 파워 있어 양나라고 파워 있어 비서로 제외 네가 지우시면 봐 조지의 견슈도 견슈 겪어라 면제 세나 되고 견매로 써요 모두 라고 파 견도 라고 파는 경부 친구 시우주로 봐 인데도 다들 된다고 믿음 미와 견세에 다 하듯이 세상에 나랑 반대 선주 믿음이 교육이 받대 쇼에나 직딩 안 하는 뉴티스 뭐라고 봐 사이버도 공연 전쟁기 당대 대가로 동지 지고 하나요 우리 Gyöme mi teve yo ma resi. Gyöme ne ni ki ceshi rinpa su thua tu ne le

0: Ndi yondenchele tsikyuri, di nungur tsikyuri isi, ka tindri na yora. Tadi chokdom di nga nasu melo, kera khashe kongre ne yuen tsa yudu. Tadi nga nasu sem sungbi na beye penbo. Lakordo nga nasu choy gyurim na lo la, bina tindri yo. Mi chik, bina soso la yagushi nyechik la chashabi na, poy lo nishutamu soso la tingi yoyubi na. Tako chusu chik na lo la soso la chungsei chik gejimanyao dhob shea yungdu, mihi samu khartum go. Koyo nga kese nyambu di shee mas di nge lo lo pa mo chu nge sim chung su chee chee di lo nishu tabi kudin dike suya ki samtani mangu shivur ba. Di nga nazu mi yun deng shiga chao chi na duga yaku chee ne le gyun chun ju chi ki yaku dike kuna lo su tanya ka samla yung ya di nye de na mi ri ki nudru chi mo chi nga chao samu du. Di ikab su chi tanya nga nazu mi di nudru chung chung di tang kora nga so su la yaku chee wiki tine chi mo di nye nye im chi tang buya. Kēsī mūshīwūrū shē, tī chīmhātū bīnā, ān nā zhū chok chī sē, tī kāna mī sī kī gāngyā mā mū chīk tūhā, chīk tī tē chīk tū. Nīpa tī nā zhū chua shēn shī nā sāma tā yōng tū tsaṅ bā, tānta tī sūng tūhā, nā zhū mī rā tū sū lūpū tū khōng tū sā yōng tū. Mī tī sī nā zhū zhū zhū sā chī yō rē tī, tūyōngwa tū rā, sū sū yī nīpū khōng tū sā tū, tūyōng tū rā gyōng yō nyam rē tī, sū sū gyōng tā mā kāp chē, mī gyōng tū chī kū chā chē, nā sū sū khōng tū sā wā chī bō rā bā. Tā kyōnggū gō mā nā sāma tā yōng tū, kyōnggū chē shū tī. Mana sih, masa solo pergi orang. Tapi ini di mana tu, di kau tu, aku tu buang orang, lewat. Tapi ini panama tu, sedang, tu sama tangan bersung tua. Biar mana tu, macam, lupa tu, korang sempat tak dah mati aje. Ani ini juga tu, dia tahu, korang ni, tahun ni nampu cakap orang tu, dia tu orang tu, tuan tu, dia kena tu, susu pun tu sah. Susu ni, tak ada nanti buat aje, dia tu si, nampu cakap tuan tu. 니가로 보냈는데 동해나가 흥념레스 디송 정도가 계속 나나 정말에 그 파난디 내가 근데 좀 문제 꼭 가르시 영어도 쉬러 유명라 먼저 섬시 냉기 제도고 용 말았어 그다음 나나 스펠 그렇듯이 이것도 기타 어디기 문에서는 코란 시에 재미도 좀 보고 열대 미삼는 나로는 키디 밀 시기 유베 상담 통마 봐 대가 무증에도 하시는 세제 추 소소 밤 밤도 주고 이거 나와도 좀 잘 두고 뭐 저런 돈 키디 동년나 혼자 셰대요 봐. 그래서 비임제 소리 땅 혼돈나. 但 미지 이게 생함기 시디 바쁘게 있어야 되다. 요대는 진짜 되게 있어야 돼. 근데 제주 치고 있는 거 어디 매일 소리 차지. 나는 뭐 못해요 또 봐. 재산 뒤인데도 응 안 하죠. 믿음이 괜히 와가지고 치고 해서 찍디 믿음 바쁘게 하네 다가를 때 소소로 소든 찍게 나서는 것이 소소 소 잡이는 야기에게 고문가가 되는 어로도 또 봐. 그 믿음 괜히 로가셔야 이 친체 미드다 교연 디니니 로얼 샤베 니메트네 손체 미드노 뷰기 상바다가 체우요와 세상 디인데도 데이테라 단다 파보 통미 니마 등규 손에스도가 아니 마요도 잠바다 데도 마요체 벤트다 슈세기 다 네히어시트 도규 마포 벤트다 마포세 아니 파보 통미 군데데 주마디 용도 잠바다 파보 통미 조리도 할 세세 시디 바베 나네 아니 냐바샤세 데요 심히르 세세 아니 마블리 양자로 챙챙 아니 캐럿 마블야 다른 거 소지 부터도 마블야 다른 말로 용도 아니 나 배워야 캠도스 아니 캐란 게 잡아 두다는데 오늘 시간은 룰이스 캐란 게 잡아 두다는데 마게 잡아 두면 잡아 마마 두고리스 니 잡아 두다는 따라서 참지 잡아 두고 유스 참지 잡아 두면 잡아 대미 지는 거리스 다 참지 잡아 두어야 돼 가래로 두 잡아 잡아 차고야 교빈디 껴내 뭐 심 좀세 아니 하나는 너게 이야기 도슈 침보 되게 막 매우 쓰는데 미리 가르치는 차이인 거 같아 되게 가르치는데 교연다 미니 임제 땅토기 통해 자우 초고를 교류세요 자우 초고를 교류토스는 땅문에 세는 자우 때문에 쓰여요 자우 자우산의 두위는 아니 자우를 자우에게 간이 변제 요래 호나나 교회 증개 요래 약초 우민 망고 요래도 직면에 직내 한다 스스로 이도 떼고 봐 세상 니인도 되게 가르치는 것도 있잖아 미드다 미드기 교연이 로가로 문제 토스는 라나 차샤 내래 즉 등유이 뽑아치는보다 님도기 고생하고 무슨 레토비야 하나는 자신의 스무시기 누가 먹고 싶대야 어딘데서 세상 뒤인데도 미성을 라오메를 자기나 수도 아니야 먼저 혹다 소수기 강해쓰고 있는 저거 그거야 누가 다 대도 디 팬더 채우면 들어서 도착한다
1: 생애 남초 광토 랭게게 센트비디니 인피게 교타 이기게 표기 수규진에 다 노블롱은고 수리 최딩럽스 나티진에 미타미와 다저링키 뉴제 콩피동 척고라 럽정타 심주난케 겐제스라타 나타비티기 겐

대기 챔바탕 아마 촌솜기 심두자 림비 시와르추르 대기 김두 뒤뒤 장자를 학발 가외 공무로 립지 추추탁다 마자월 되바다 주당 집에 이지 대기기 배주 망슈 체진 눈슈 와도 햄바짝자 체네 선음 쪽토 떼네 매치베 아마촌솜 컨트롤랑네 년달을 커둔 동화다 매 이지 망부 텐데 초라당네 Niman namla shatze chuchu takda chedi, choyen luji chegu samji dukham si kazi hajan ngenbu siwarchi. Titu daji gi mik chewar chedi amar dinne dawale, si jikyan shukime. Ama chunsum ki chugu teda ki chune daji jun kakshu inbe, daji gi mola pen tokbe riwa chigime. Tedbin daji agu chishin judu gyan simdu tezam chungme. Wendi taja, rangu tuanshu tang amara pian tokshu ni degi shi. Ama tang zuilin che na namiang tupdab meba samgi gi xin la. Masine taja ame mikbet shorwe semba gibu medab mutu ma xeb shi. Ama chunzum gi mik yakbu mebar lo gerib ching. Lo xe gi kongla gadong zongdu chige gi menba mik jengu tang jasibu inba kajik liba tida ni. 칭아 롱와타기 믹체와르 용와레스 총주 겐과 카시에기 머시콩라 지그리미 유디라 양갸르 따야 팅직 체그냐 원디 랑니 타로 터그린다 조사 유메다 내제 면사 체나 증민라 속베 튠진 진저식 탁주 체그 중내야 푸총주 미창미 챙술라 몰롱슈와 조와시 아마 천솜 기강 마족 중직다 수시 이탑 제외 가다직 폰니 땅내 니마 식시를 줄베 메마 쇼고르 니로르 직제 켓디 챙술라치 랑기 로다당 로찬시 챙술라기 쇼팅 카시에 유보다 빼차 먹잠 제지 진짜 마부시기 토하네 아마 챙솜라 뭐 약보라 안 퍼마순 탈루키랑기 고전기리라 잼구기도 마도 소알링인가 두가 지시 아마 챙솜기 칸튼 망잠 신기 요강 청술라기 담라 고아 말륜발 코준센나 가르스기리에 시 97뷰치 베나키기 다리 급갸과당 샥주 제베이나 급당 샥주기 지디에 코준리 청술라라 딱발 모제테 고아약부 말륜베 민망부 체기 요데 코 능규 하자 징웨 디게 셰지 원래 알신 좀단 뛴신 아마 전송기 뜸베 턱잘라 련 덥초 체네데 시계 기면세는 견에유라 아마 전송 서리시리 차고 유네 더동 지체 고마 최발 류토자 면세바 견미 계시 기란 조삼나 따잠 치바 친초 계시 면세네 기기네시 자기 용기 유나 따주직 따초 이네 시 청수라기 슈규게자 마시에야 그 멤버 팀조 나월 조기 멤버니 슈글레 보아토 아마 춘좀키 창수 라지 게자 티다 직주 리리신 추구철 시에게 추구주 따삼 시바조 급격과 당 샹주 제교세나 남신 로 용초 게시 면사 조기 유나 면 전부 켈 용초 기리 제베 아메 추구주 칼 년규 중네 누부된신기 분국거리 난대티 칭아 종종투 팅직치 시계기 멘베 멘미글라 대지 지기 미시글라 자오마오 자오마오시 시계기 계자 윤린 시에지 미티 아마춘좀기 미글라 링지포악바티 샥주이체나 작기 용기지 니마카시에네 세세딩딩 통톱지시 멘세나 지기마르베 아마춘좀기 습습망치 샥주이 뜻하장대부리 초주이체계 낭차기리 누부댄신기 레와유에바시네 아마 난주의 따주직 체는 간제도 지 가수를 키시해 따주 가리다 유아래 결에 아마 여섯 신의 삼기두게 아마 천솜기 천술라기 땀티 체네 샥주 떼네 마체벌 뉴로니도 가동종다 제왈두 노부댄진다 아마니 풍국의 진앙 대티 깨자치 직장 메벌 아마 천솜기 천와 발미 진배 자리 신투규메 람티니 진람식 임바티 쇼아직니 리타 쇼아직 러시아기 공라 수배 추유를 인증 추유를 딜

편다 듬바단 개발 신이 주용기. 남은 토바 마세 두수기 캥바다. 돌려주투 풍부 규네 조격배 덤니치시. 총수 미카시식 람디 땡도 강큐 잡으시. 캔나 직투 조대점 유경 풍부로 깔레치. 아마 전송기 거지 조체대도 송와 손네 풍부로 깔레 유바신배. 나 범내 공박하시의 격이 강바의 지수 시 불시. 아마 계란 풍부닝 제벌이 계란 휴시 내 공박엽초. 노부댄싱기 깨져시에 마차 공라 풍부 좋아네 같이 꼴디 규번아. 거지기 코좀 릴러동네 슈기 칠팔외 아마 전좀 거지네 흥바다. 리네 밥도 뒤용디 거지기 코좀라 캐네 숙자 친자 풍부 균지양 재미. 노부댄진 헌토르와레 상바당 람싱 아마춘좀 야랑 초아사니 아마르 매균 강양 포함해 숙자도 진비에 거지기 코좀 콜로르 단니 쯔짜 나와르 샘부식 차고당 노부댄진당 류용 태외 쇠배 아마춘좀 니니 마 판비에 멍신도 부총조르로 충성을 규인비에 자삼민도 전당어마 도아잠미나 내추용어자젠딘저 카바용기제 ngwenye mikshane tamba kamdu yuegyang ngochwe mindu. Jima zongchon nang menchu takju yin la, shakju yuegyang mechi takju yin. Pungbu tingchik yuji, ama chuanzomgi semgi tingne chengsu la la tegu chishu chijir chine, mitukze la gacha teta xujin. Tine sungdi, mu mingne jugu te samlu tongyo me denshi. Jesu semgi tang doji wargi nechui ti xinchi. 모당 청수 월기 발다 통투 친수냠도 아마 천숨 가겐치치 대지 섬기 청수 도지 아멘로라 법기 매배 꼴퇴배 무 치추네 경도 카부치에갸 퇴도 방심다 쪼나 첸부기 계사토에 매장 청수 대부식다 년지차나 야부 가주여 말해 섬기 그 아멘치수 대바셔다 아멘 그라 계사 슈주여 Mik yongsu longwe ngangsible tarwe ame tingzang ngwenbu burdu tunbe lakbe jewe nyemar changwada. Tine, jalu gyachi ngochi la yuzamche. Kyo mechin kongla ama jatengjik chura kidang, sechu langdi debu kyone mindu. Samgi gi bu ne gyubyun kekor kir yongne ame chisu deti byunge. Ama chunzumgi, kyo yi kaya di penyi gana jima tida ribe. 시치 제 멘딘 탁지 제야 대다리 섬기기 키킨 돌랜드 다디 내가 유쇼 아멘팅아 첨부리 체네 삭베 백가장 텐수 키셔다 배 나부 제도나 나부 텐수 술도 되는 장마 주제 뷰 봄자 진식해다 티네 아마라 낭노 메베 멘딘 가부시 토시 멘딘 타바 배 야부 텐저 괴삼 섬기 고중 몽바르큐 용주 수인종 마수 텐부 체네 용투베 녜바미 주투 마수 텐부 팅직 체바디 게줄라 지에그 나니 게스임베 소소 처지 체그 섬기기 히네 고츠바르큐 푸총조로 콤스 딘저식 유티 김난 겐과 유켄키 폐기 멘디 가찬식 처지 체네 조교바티니 미총스 구풍 지치 임바다 남식 김두 네스 튠지 멘딩 가르부 틴저식 듄규메나 미 참여치 제송 카시기 나사네 멘딩 가르부 처지체네 랑니 녜세 동머다네 샤디 남바군두 랑라 되베 퇴주 망부 메베 속소 기중 망잠 제발 챙규치 아멘 루프르 제와 틴저식 된바나 섬기기 일라 아마라 폭두 중어 미나 냠두 토악바 왕미 두차르 광도 텐게네 센시 나와 티니 Pyoji shunki zomkema nima pendo laji gyayik toane zambata. Zombabu bijun kangne bijun nangwe zemchung rinche zhumukbu sheba pyonone pyogaydu pöpgyurdang zomji yangdunje shubati liu jubshibatishi. Sengelhenge, dengdi pyogay longjinki lizen pyusimbayin. Lizen zhejudan jikchon nangkenni chenchung lada. Shibshi chenguibani miyan lashi. Lenge shudenjago.

생연남서 남불행기의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진신심 나와 님 타분의 토제난 쇼기 내센디 키기니 명예 톱세 토베 루아유라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진디센네 니로 쇼로나

0: 내세 갱나 토치
1: 내세 토제나 쇼인디기라
0: 내세 내 갱나남 토쿠슈나 고로
1: 내세
2: 너 시덴자고 디기라
0: 너 안에 그슈나 고
1: 那么我们就用我们去生根初步成名了菩提心训练空内因的三品松懈的电力前期作用我们谈谈的经库然期进军天给了呀普音所那下

0: 白尾比拉吉天界本村阿当吉拉特沿着这上面吧
1: 강길이 디기 소마나 강길이 노디 양디키 디기 남양 조배치 나이 민디 키레뷰 니양 코냥

0: Penjong Lungchi Nian Chi Li Ku, Pege Lungchi Nian, Tan Lungchi Lop Chi Li Sin Shu Yi.
1: Tidinga Mutu Je, Jide Tungi Juju Golaya, Mudu Shu Yi, Kwanga Shuba Nung Shin, Kanda Di, Jide Wala Juju Goldi, Mudu Song Simba Wala, Tadidinga Mudu Shuagin Nangse, Nibet Karasana, Kanda. 记得吃到了就不会过了呢我就学个人看到记得吃到了就不会是呗明天呢我就开拜扩顿店主给那么低了所谓明天军心节我的呀母亲节明天的几大节我就学着有提名给民俗党现代人读啊看到这个看到记得吃到了就不是的是呢过了呀我的呢开就可惜就要的啊了开就提到看着的是呢唐不 강다 지다 치다라 주베 고기 빼망부지 나도 최주 로종 치바 소기 겁래야 모두 송스버데 티딩에 고배왕게 대 야지 피가 농진 삼바보 남라 텐수 잠지 슈바이나 나도 최주 시베 겁래야이나 강라 윤댄 추앙아웨 시바더부탕 다가는 신게 강기 다양 군송배 시바더부 다가는 신기 강기 민심 원송바 시바더부급러 충외 강시배 강다대다 참을러 있는 지다 치다러 주버를 봐라 대양 세부라지 슈바이나 강대 댄제 튼디 지정외지 댄 차와탕 다가는 신기 윤댄수하기 개발이 내대 양면나 댄둔 치마티 근데 치다 강인바 电边两把顶点几个呀那扛着记得吃到了就不是写不得按照被咱们学不赢那边呢扛起先把坑的打高啊被这里呀恰村写不呢先把坑的打高啊提谈的记忆出都写不完了苏唐苏了渔民的没写完了完了扛起先把坑的打高啊 다치 윤댄탕 차와서기 개발 제재 지당을 송화를 봐라 송국아래 되는 치매급이야 대니 딱히 초구 담발라오 너부 자와이나 통말 강대 지추두시에 치 윤댄탕 다가는 신기 차와서기 개발 제재 지다 딱히 초구 담보디 응을 송화더부 시행한도 빼시하나 강기 윤댄 가주다르서바 윤댄 家族大的设备的输了药的谈的记忆出的写不完了七面革命的压抑呢去云店所给开发姐姐天里打给新一谈不了哦云店家族大的设备新一月的输了是呢打给新一谈不听了哦是打给新一其他姐姐我送我的不杨北下山的个的抗给制度和与唐样吧天里抗间靠外中了哦 记住这些其他抗间靠外中的我也送我的不先让别人抗给三把三星电吧天里年起了将被自动提银是吧得不如了空都送我能行抗在记得我电去云电堂大个能行给巧我说给开班姐姐集体来其他我也送我团电班那么低的了呀那抗着 记得吃到了就不写不得第一呢抗给就写不来吃到个男生你不得赢但是我的看的是呢抗着吃完团电报就不写不得抗着吃完团电报就不写不得肯定是那是呢我就听啊样我就送什么能行吃完的肯定就了苦苦的是呢移民堂玉米养呢朋友给怎么做的肯定玉米 杨们呢就那康熙西道用的气都出国的团店把顶点进了呀那出国的写不完了大大的康的出国团店把准备西边各个出国店把住住天呀康的移民堂大个能行给玉米那顿康熙西道突破勇气说个气了呀那有闲了呀出国呗 tön denpa dinde jikla shibari bich chashaba ina bina ngadu goba kangsa la soba daga nangshingi gyunzen kangsa la soba mi kangsa la soba sumjuba shina teyi kodun kangshiba dubu bich daga nangla chungwe da kangda soso goba tang gyunzen tang daga nangshingi mi sumjuba shibe kodun kangyiba so gyu shenla chuguwa am 추월 체베 튼 댐바르 와라 넘버 딘디 지르 야이나 칸다 추월 댐바르 주바 시베데 다 팅상 나도 추월 댐베 넘버 야 차츠니 시베이나 군젠 칸 시베 더뷰 탈라 야이나 치다세 주발랑 안도 개개 난게 원하세 원하세디 자제 추월 댐바 치그도 와라 베나 고바 칸 시베 디지르 야 라야 치다 딘데치 원하우 딘데기 다 딘데치 야미리기 이기난라 유에베 다 딘데치 야제 되는 아주 팅성 표현난래 폐주 지구도와 뒤에 가르스나 치워댐베 넘버직 루발라 다양 폐주 지룩 시행식 양만나 치워구룩 시행식이 컨데데스나 치워댐베 강디지라 팅성 가르스나 라양 지두기 체 치워댐바 죽베 자식 자제 베나 군젠 강암 시버더부 남베토네 주어댐바 주바양 두가라 돈도 가르스는 참마 주어댐바 임바 강시라 주어댐주기 남바 미직바 중어샤다 루발라 나대대나 남바 테다 강시 토네 주어꼬부이네 머디바 요마레성도 디나 강의 죽주 시벌레 지다게 낭스 숨부 테다 골라 모두 슈버디 예 샤나양에 모두 슈에게 낭스 니버디 카르스나 지 죽주 골라야 예
2: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 테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계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배겐 다주 리베 콜라 치디 나시 예비에 세나 옆쇼
1: 공동 모두 송스만 능신 찌저디 자키구 지시베 자주 얼와라 찌저디 랑짱베 내거로 야이나 베나가도 두준디데스 페주당 루알라 테달 송베 군젠지 당하는 신게 롭종 치베 괴든지 시베 더부 군젠탄 당하는 신게 괴바서 치외 된댐바 주버 루알라 랑짱베 내거라 루알라 시행 가르스나 양제 두베 도지 라그 제베 준비 왕문 난려야 시민딘데 주발라 시디 레다 칠르지 딘데스 송버데 양제 두배 도제 라고 준비 왕문 나는 송배 셈의 디 능신 시대레다 치남기 야다들 로라 듄데 조외 예수탕 양매나 루루 댐버 능신 자외 단남바 가르두 루에서나 지시 지대 지레 진데 지칠 속에 남바 디 두버데 단남바 대달 두버 소세 양카데스나 덴제 퇴야 미직부제르 덴바데 야마나 퇴 미직부제르 세도 주버제르 와라 다체다 샴나양안주 대다기 코든 덴주기 남바 레데시 롭종타 모두 슈기인 지제체 대다기 코든 덴주기 넘주디 타치마지 신배치도 안주 다르대야이나 초두기 빼직샤네 이십 모두치두예 샤마 나레 자외 빼딘데지 네 자지 셈보본 남라 태병 안네 팀마 직로기 예 자지 퓨게 룽디 셈보본 남기 센도 다 뜹디지 겨나낭 슈기 예 또 가레스나 또 미유양 다 샤마 나도 치데 테다게 튕기 주드 모두 슈에 겁라야 뜹디 용예 탕 양만나 두에 남발라 떼네 대다게 던규 주주기 체주 이와 지추 무슨데와 양만나 킬라와 소 용외 치두이 베제디 딘데스 거에 치강 당부대야 안도 강종 조다 이베 내 지식 치강 당부디나네 당안조 로종 슈거에게 낭데디 지식 시버들와라 제다 강종 조다 이베 내 지식 지강이 뭐 되야 이나 지대 로탕 준주 똑기탕 지금 이거 뒤나는 아주 로중 쉬어야 돼 지대시부드로라 지대 로탕 준주 똑기탕 지금 숨어디 지뢰 가와 제베 돈독치 아 지금 숨어디 나는 아주 또 로중 쉬어야 난된디 지뢰 세야들로라 지대 디데 지금 시부디 진짜 이양 마도 신유메 디나네 로중 슈거에 난데디 진짜 쉬버디리 로알라 진짜 인양 마도 신유메 지강아바디 지치를 시나 준주 댐베 미르 지강아바디나는 아주 로중 탄조 제시 슈에디 지치를 시베 지데디데 지치를 시나 준주 댐베 미르 지강 두바디 누슈 좌타 메베 똑기소 초교기 배딘데지 거제 샤나 안조 배티다가 나나 중에 지제 체티다가 고든 댄줄레야이나 20 모두 슈기에 지강 당무디 단단한 게즈 신주 거 초반 능신 지강 당무디 카데스나 강중 조타 리베네 지식 세드로라 이난 그 지식 시바디 안조 조르송제 모두 슈고야게 된다드로라 이나나 중에 지식 시바디 규균 표지 당당게 남발이야 이시 슈베이나 남만이 용데 알아 남만이 용데 배차샤베이나 대단 숭배 군전 지식 더부 나도 시에글 봐라 이거 그 지식 시바디 든다 가르 때마다 베스나 군전 당 거버서 8월 주에 된다 말 주고 대단 숭배 군전 지식 수도전에 군대 가르래 거버 가르래 파 주어 구벌 봐라 디 튼다디 땡게 넘버디 넘버 탐부드레 지식 시베디 능구 폐지 시베 규름 나는 양 아주 넘버디 토는 폐지 치기로 와라 뭐부 지식 장 창마 미딱과 인도부 와라 앞에 디랑라 중에 지식 시베 튼다 가르 때마다 베스나 뭐부 리와 치베 이나 망부 요아레 근데 신뭐부 자나 창마 뭐부 인베 튼 때마다 와라 튼 때마다 세상 디급수 중에 지식 시바디 튼다 가르 세월 베스나 망의 밤 양면나 대마키베 튼디 세월 체버 와라 세월 체버 세상 강중 조라 리베 내 지식 시베 지식디 다 튼 강대미디 샤만 아주 오디 슈에게 낭들 레디 알라 디 오디 머슈 콩아 지식 시바 티 댐베 고등기 남발라 이십 슈바이나 급제 군전탕 거버서 지회 된댐바 주바 양요아래 거비 카데스나 망이 밤 대마크베 된댐바 주바 양두스그 다우나 주다리베 내 지식집에 급수 중후에 지식집에 지대 체디 오나 된다 카데댐바도 베스나 나대 체바이나 주다리베 내 지식장 안주 장애기 리베 내 인바 치다 멍숭월 체제 지추도 시베드레 더도 디급게 강종 주다리베 내 지식 시베 지시디 망이바타 땜마히웨 된댐바데 디

0: 상호기 자주 비밀에 제주유. 이스라엘 년조르키 체니슈 총이 내주비디 다딩 이스라엘다 리바논기 두법 자차도 침부테니 초용네 용집토 응바 체신비에 어리다 이랜파라 추미 족접 유배 급대리 비유. 어리다 이랜기 추주티 이스라엘다 격군 땅파라 교용네 막점조 규랑자 응아르베 둔수 유배 레지주유. 세양 이스라엘 계속마기 체니슈 총이 가샤서구기 의규다 호규라 카도네 제구체비 용다르양 폴리스 대마께 기남도 당규받다 민망부식라 매균수유. 폴리스된 이슬람 고규레규 하마스 이스라엘키 막점샤바 뚜르시 땅왔다 막둔 자주 균두 슉치를 땅와라 균조체유. 세양 이스라엘 초네 체니슈 총인기 공세라 비데 이스라엘마기 닌테레 가샤규도 규베 하마스 사도 규베 막둔 고지 모가모데 아우달라 제구체유.
1: 第一个来库内被问的是一人一总统批次西西洋企业参与书处年一人错年来的月别中西出去几个月车地前行社区南军队团别没得他推步杂差都做完组织我切就行行去不是二零年就是企业参与书处年那句变天二零年一人派给全媒体各自团的立刻二零总统天然不喜南轮抗用的车座工作写就行行二零年一人派给全媒体车座解决团做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
0: nezubede orusui maki sumei nga de yume dune ni chunzin che simba ma se yorengi sakung mangbushik la tongdi dang yue che jue yu. Yorengchone ce nishu chong nin yoreng maki orusui maki minarub du kyu da mimi namzhu chunzin kyu megyo ma la so jikje la jikgu che yue che jue yu.
1: Sigilinke, konsei senjuri nyadu shukhe rinchiwa du la tamba sanlamuhi lezen gengkunan gen tawa cilin la shi.
2: Mimi da j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jiki, nganzu lakbar chukiji.
2: Chuchudi j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yubi jizuyi, mu chiyi shinsi lembar chi.
2: Mi jiki, ryoyangs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nu zhewani, ngamji dende, yangtsen shiki.
2: Socho kang shiki, yuki minam, yongwar chi.
3: Miri kaki kyunji yage dang, tuyumung kubini, Zhonghua miri ki sokza nesa dang, dupshu nesa, yawa nesa jayi.